네, 노래 잘 들으셨어요? 여행이라는 노래를 들으면 꼭 멀리 떠나는 것만 여행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에게는 집 앞 공원도 여행이고 놀이터에서 여행하는 것도 여행이고 친구 집에서도 여행을 꿈꿉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 아이들의 여행은 학원 셔틀버스가 되어버린 건 아닌지 걱정이 되죠. 조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며칠 전 학교에 있었던 일이에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친구가 간단한 질문을 했어요. 요즘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가 번쩍 손을 들더니 선생님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하루 종일 쉬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의 말대로 맞아 맞아 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다른 친구는 방학 때 뭐를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기대된다 라고 하면서 뭐가 기대되냐고 했을 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아이들한테는 늦잠 잘 수 있고 쉬고 싶다라는 말이 방학 할 수 있는 그 간절함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쉬고 싶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것은 참 마음이 무겁게 저한테는 와 닿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열심히 해. 조금만 더 해. 이번 시험까지. 그러면 방학이잖아. 그런데 6학년 친구들한테는 방학이 쉴 수 있는 것만은 아닐 수 있겠구나. 또 중학생들한테는 다음 학기 또 다음 학년 고등학생들한테는 조금 있으면 대입을 준비를 해야 되고 원서를 써야 되고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방학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수고했어 오늘 여행. 이라는 두 개의 노래를 선곡을 해보았거든요. 오늘은 좀 쉬어.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초등학생 친구가 기분 좋은 말이 뭐였어? 라고 물어봤을 때 오늘은 시험 봤으니까 그냥 학원 가지 말고 쉬어. 라고 했을 때 정말 기분 좋았다. 정말 좋은 말이었어요. 부모님이 나를 좀 쳐다봐주고 나의 힘든 상황을 이해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한테는 그 좋았던 기억, 좋은 이야기로 현이한테, 봉이한테 남겨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푹 쉬어 라는 말은 생각보다 자주 하진 않지만 쉰다라는 것, 게으른 것은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시작하기 위한 준비. 아이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휴대전화도 가끔 우리가 먹통되지 않나요?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휴대전화를 꺼서 이렇게 다시 시작하기 누르지는 않잖아요. 가끔. 그 다음에 배터리 충전할 때 꺼놓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자동차. 배터리 어때요? 어느 정도 달리면 몇 킬로 달리면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처럼 자동차도 정비가 필요하고 그렇지만 아이들의 마음도 정비, 충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충전이 바로 아이들에게는 놀이이고 잠이고 쉼이고 친구들과 웃는 시간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어떤 한편으로는 게임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아이들은 신나게 놀이터에서 놀고 와가지고 쉬고 싶다고 해요. 그리고 쉰다라고 하면서 친구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놀이는 아이들의 언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놀면서 협동을 배우고 놀면서 양보도 배우고 놀면서 규칙도 배우고 놀면서 갈등도 해결한다라는 거죠. 놀이는 공부를 쉬는 시간이 아니라 사람을 배우는 시간이다. 생각해보면 우리 어릴 때도 가장 많이 배우는 곳이 교실, 학교, 골목, 내과 이러지 않았나요?
봉이는 그랬던 것 같아요. 쉬는 시간에 10분이 정말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라게 하기에는 그렇고, 봉이는 국민학교 시절이었어요. 국민학교 오전반, 오후반. 정말 1번부터 68번까지 있는 그 세대란 말이에요. 쉬는 시간도 간절했던 그런 시기. 그리고 눈만 마주치면 깔깔거리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신나게 놀고, 그리고 밖에 담 넘어 정문 밖으로 나가서 정말 문방구에 가가지고 회수꽃 맡겨놓고 떡볶이 사 먹고 과자 사 먹는 그런 추억을 만드는 학생들, 친구들이 얼마나 될까요? 술래잡기하고 규칙을 배웠던 것 같아요. 공기놀이 하면서 사실은 친구들이, 저는 꺾기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꺾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순서, 그 다음에 너 차례, 다음 차례 기다릴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공부, 운동을 하면서 친구들이 서로서로의 배려, 존중하는 그런 경험들을 배운 것 같아요. 물론 요즘 아이들도 충분히 배우는 시기이긴 하죠. 그래서 부모들이 무조건 막지는 말고 친구들과 방학을 어떻게 보낼지. 엄마 아빠가 계획이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의 방학은 어떻게 보낼 건지 미리 사전에 점검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근데 막 점검하는데 아이들 방학하기 전부터 이리 와봐. 방학이 언제부터야? 그러니까 우리 계획 세울까?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9시부터 10시까지는 뭐하고, 그래 1교시부터 2교시, 3교시, 4교시, 12시 밥 먹는 시간 몇 시, 학원 오후 타임 몇 시, 방과 후는 몇 시. 이게 방학이에요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 그래도 학교에서는 전담 수업 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외부 강사 수업도 있거든요. 근데 집안에서의 방학 계획은 그게 다 세워질까요? 학교에서는 정말 쉬는 시간에 선생님들이 잘하면 담임선생님이 분식데이도 있고요. 아이스크림데이도 있고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방학 세우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그다음에 가족과 노는 날, 친구들과 노는 날, 그리고 놀이터에서 신나게 땀 흘리며 노는 날, 물총놀이 하는 날, 요런 거를 세워보면 아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쉼이 있는 아이한테 쉼이 있는 여유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석의 바람이 부는 곳,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듣고 오겠습니다.

네, 김광석이 부른 바람이 부르는 곳, 자전거 탄 풍경,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잘 노는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우리 아이 신나게 놀고 와. 이런 걸까요? 이잘 놀고 오는 친구의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보니까 잘 노는 아이의 공통점은 친구가 많다라기보다는 친구랑 잘 웃는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나하고는 잘안 맞는데, 잘안 웃는데? 잘 웃는다. 학교 친구들한테 좀 물어봤을 때,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야? 라고 했을 때, 같이 웃는 친구요. 맞지 않나요? 좋은 친구, 그냥, 친구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미운 말 썼을 때, 키득키득 웃는 그 비웃음이 아니라, 정말 함께 공감하면서 웃어줄 수 있는 친구가 같이 웃는 친구, 좋은 친구이지 않을까. 참 쉽죠. 근데 어른들한테는 어떨까요? 어른들한테는 좋은 친구가 뭐야? 어떤 학원 다니는지 잘 알려주는 친구? 공부를 알려주는 친구? 스펙이 먼저 보죠. 스펙을. 스펙을 먼저 보면서 아이들은 웃음을 보죠. 부모가 보이는 좋은 친구의 눈높이와 아이들 보는 눈높이는 좀 다를 수 있다. 알수 있죠. 부모님, 오늘 이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 아이 이야기를 조금 귀 기울여서 아이가 언제 웃는지 한번 잘 보시면 어떨까요? 친구랑 이야기할 때, 게임할 때, 사실은 게임할 때 아이들은 웃진 않거든요. 소리 지르고 뭔가에 중요한 포인트 될 때는 정말 육두문자, 내가 처음 듣지도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이가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뭐 SNS를 본다거나 뭔가에 소통을 할 때는 아이들이 웃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TV 보거나 이런 거할 때, 아이들이 웃을 때, 아, 그 부분이 우리 아이의 관심사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친구랑 같이 있을 때 재밌어라고 하던가, 아니면 언제 웃음이 그렇게 많이 나와라던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친구의, 우리 아이의 관심이 뭔지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고 이번 방학 때는 우리 아이의 관심을 엄마, 아빠, 부모님, 보호자, 양육자들이 한번 살펴보면서 아이한테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봉이도 그랬던 것 같아요. 봉이는 뭔가가 재밌는 일 있으면 그냥 몰두하는 그런 시간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가 뭔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요구가 관철이 됐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무엇을 남길까? 이런 거 하려면 학원을 보낼까? 독서실을 보낼까? 기숙 학원을 보낼까? 아, 타지로 보낼까? 학원 정말 내노라는 일타 강사들이 있는 학원으로 보낼까?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보다는 아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 아이가 핸드폰 사주세요라고 했을 때 핸드폰이 왜 필요한지 좀 물어보시고 그 필요한 것을 충족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핸드폰 사주세요라고 해서 핸드폰으로 채워주시려는 게 아니라 뭔가에 좀 대화 필요한 것이 뭔지, 왜 이게 필요한지 물어보는 방학 전에 그리고 방학 때 해결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들었던 말, 아이들은 뭘까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공부하라. 그런 말이래요. 그리고 조용히 좀 해. 한 번이라도 오늘 재밌었어? 라고 물어보는 기억이 있을까요? 부모가, 아니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보호자들이 아이가 가방 메고 들어오는 아이한테 오늘 재밌었어?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어? 누구랑은 안 싸웠어? 어떤 이야기 들었어? 선생님하고는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지 재밌었어 물어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재밌었어 라고 물어보고 공부한 날보다 놀았던 날을 기억을 많이 하거든요. 봉이는 그런 것 같아요. 봉이는. 근데 요즘 아이들도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게임할 때 그러는데 무슨 게임 하는지 물어보세요. 엄마가 말하면 알아? 아 말해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말해도 모르니까 엄마를 알려주면 되지. 엄마도 찾아볼게. 그건 왜 하는 거야? 팀전이야? 아니면 1대1이야? 생존 게임이야? 더 깊숙하게 정말 엄마가 전문가인 것처럼 물어보는 것도 아이하고 대화 소통하는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놀았던 기억, 게임했던 기억이 아이들한테 기억이 남는 것처럼 대화하면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아이한테 각인을 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학은 성적을 올리는 시간, 추억을 쌓는, 만드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추억을 만들어주세요. 이번 여름 멀리 안 가셔도 되죠. 전주천 좋잖아요. 놀이터 좋고요. 도서관은 완전 좋아요. 전주 시내 도서관 너무 좋죠. 기후변화로 인해서 날씨도 지금 뜨겁잖아요. 해에 있는 낮 시간 아이들 학원 가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때앞볕에 정말 학원 투어하는 우리 아이들 보면 어깨 축 늘어져 있단 말이에요. 도서관 얼마나 좋아요. 도서관 가가지고 책만 읽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특화된 도서관들이 너무 많아요. 시 도서관도 있고요. 주변의 생태 환경이 조성이 돼 있는 도서관도 있고요. 천도 있고요. 저수 생태 그 데크 조성도 많이 돼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여행 가방 꾸려서 타고 뭐 주변에 있는 가까운 나라 왔다 갔다 여행 다니는 그런 시간보다 부모님과 함께 걷는 시간 아이한테 그런 추억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자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와 새소년의 자유 듣고 왔습니다. 자유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른들은 여행을 떠올리고 아이들은 방학을 떠올리죠. 아이들이 방학 떠올리는 순간 부모들은 그때부터 출근 개념이 맞을까요? 부모들한테는 뭔가의 숙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간혹 아이들한테 집에 가면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고 싶어라고 했을 때뭐 강아지 또는 누구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집에 무엇을 보고 싶어라고 했을 때 누군가 사물, 사람 상관없을 때 어떤 친구한테는 뭐 강아지, 반려동물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들은 엄마요라고 해요. 왜?라고 했을 때 엄마가 요즘 너무 바빠서 얼굴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부모들이 좀 바쁠 때 또는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바쁠 때 우리 자녀들과 이야기하고 싶어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자녀들과 함께하지 못함에 늘 미안해 할것 같아요. 봉이도 역시 요즘 들어서 아침에 좀 일찍 나오고, 저녁 시간에 들어갈 때는, 뭐, 저녁 시간이라고 해봤자 6시 이전에 들어가는데, 6시 이전에 들어갈 때, 자녀가 없을 때,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나올 때, 미안해요. 근데 성인이 돼 있는 20살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한테 미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한테 미안하면서도 시킬 건또다 시켜. 웃기지. 엄마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나오면서 아이가 방학 때는 좀 엄마의 일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엄마가 퇴근했을 때 요즘에는 전업 자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성인, 그 다음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집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는 거죠. 부모님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애정 같으면 자녀들이 게임을 한다거나 뭔가의 다른 일을 할 텐데, 요즘의 자녀들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정말 우렁각시처럼 다 정리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자녀들을 봤을 때 부모들은 마냥 좋지만은 않다, 미안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와 함께 부모가 성장하는 거, 방학 때 아이들이랑 같이 못해주는 워킹맘, 워킹 아빠, 워킹 데드. 부모님들이 방학 때 아이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직장 때문에, 하는 일 때문에 함께 보내지 못한 미안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딱날 잡아서 아이하고 정말 웃고 떠들고

정말 라면 하나를 먹어도 깔깔거리고 편의점에 김밥을 하나 먹어도 엄마, 아빠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줘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부모님들 그다음에 성장기에 또 자녀와 함께 못하는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의 미안함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는 아이를 키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이와 함께 자라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곡입니다. 적재의 별 보러 가자, 루시의 개화.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별 보러 가자. 개화 듣고 왔습니다. 별은 낮에도 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이지 않을 뿐이죠. 아이들의 가능성도 그렇다라고 봉인은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다니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쟤는 원래 그래! 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 애는 원래 공부 못하잖아. 뭐를 잘할까 모르겠어. 엄마의 우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애는 친구가 없어. 웃지도 않아. 부모도, 선생님도 가끔은 아이를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기도 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꽃과 같습니다. 민들레는 민들레의 시간이 있고, 장미는 장미의 시간이 있습니다. 해바라기가 늦게 핀다고, 꽃이 아닌 건 아닙니다. 방학입니다, 곧. 이번 방학에는 거창한 계획 하나보다 작은 약속 하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추억을 쌓아보면 또 약속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과 자녀와 이야기를, 대화를 해보면 어떨지. 거창한 계획 하나보다 작은 약속 하나. 괜찮으시죠? 하루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기. 한 번은 같이 시장 가기. 한 번은 엄마랑 데이트하기.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엄마랑 시간 보내기. 아무 이유 없이 걸어보기. 누구랑? 나랑. 너랑. 이런 시간 뒤 아이한테는 20년 뒤, 30년, 10년 뒤에 가족 사진보다 더 선명한 추억으로 얹어져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잘 쉬는 아이 이야기 그리고 잘 관계 맺는 아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교육은 성적을 올리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을까요? 아이한테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투자하는 거야. 시간을 빼는 거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잘 쉬는 법을 아는 사람,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천인천생 만인만세 천천만만 세상에 똑같은 아이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도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자라는 나무가 오래 숲을 지키듯이 천천히 자라는 아이가 올해의 사람을 품는 어린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번 방학 아이에게 일정표 하나, 웃을 수 있는 하루를 선물 보내주듯이 만들어주시면 어떨까요? 공부할 시간보다 함께 할 시간을 선물해주는 그 하루가, 그 시간이 아이의 평생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이 머물고 아이의 여름이 조금 더 시원해지고 자유롭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꼬미디 천천만만 천인천생 만인만색 진행자 구슬봉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서 화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 진행되고 재방송은 토요일 9시부터 10시 진행됩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사람, 많은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긍정화건을 실천합니다. 긍정화건은 단순히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화라는 삶을 현재형으로 그리고 믿음을 담아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연습입니다. 나는 오늘도 잘 해낼 수 있다. 나는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다 잘 될 거다. 등등.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말은 생각이 되고 생각은 태도가 되며 태도는 결국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꿔갑니다. 물론 긍정의 말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힘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하나쯤은 선물해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다정한 한마디를 들려주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나는 충분히 괜찮다. 오늘도 좋은 일이 하나쯤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은 좋은 날이 계속될 것이다.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오늘을 조금 더 가볍게 그리고 조금 더 환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따뜻한 응원을 전하는 시간 935 라디오 전주온 지금 시작합니다. Just begun to get our share of this world's delight. 오늘 첫 곡입니다. 치즈 무드 인디고.

네, 치즈 무드 인디고 듣고 왔습니다. FM 93.5MHz 935 라디오 전주원 181번째 방송, 저는 최성은입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깨우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음악 한 곡으로 마음의 온도를 맞추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하루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내가 나에게 어떤 말을 건네느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 대화, 셀프 토크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이 감정과 행동, 그리고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성공한 운동선수나 연주자들, 그리고 무대에 오르는 배우들도 경기나 공연을 앞두고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습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경기할 때 보면 운동선수들이 타석에 들어선다거나 아니면 뭐 경기장에 들어서기 전에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에게 긍정 확언을 하는 뭐 셀프 토크라고 하죠. 뭐 꼭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 오늘 하나만 잘하면 돼, 뭐 지금까지도 잘해왔잖아, 뭐 등등 이런 짧은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칭찬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응원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나는 내 편이다, 오늘도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935 라디오 전주원도 잘 될 겁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도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전주원입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스텔라장 써니데이.

네, 스텔라장 써니데이 듣고 왔습니다. 노래 가사처럼 노랫말에서 나온 것처럼 좋은 일 많은 그런 하루 그리고 주말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마치 오늘 기대하지 않았던 달력에는 검은 날이었지만 오늘 쉬는 날. 달력에는 빨간 날로 표기가 안돼 있어서 정작 휴일인지 몰랐던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뭔가 좋은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제헌절이죠. 제헌절이 18년 만에 공휴일이 다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이 최초로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올해로 78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이 제헌절이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공휴일로 쉬었는데 2008년 이후에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올해 2월 다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력에는 미처 빨간 날로 표시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제헌절, 제헌절은 우리가 잘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날로 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틀이 세워진 중요한 역사적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제헌절을 통해서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어떤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데요. 제헌절을 맞아서 공동체 라디오 의미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공동체 라디오는 우리 이웃, 우리 동네,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목소리를 나누고 그리고 소통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제헌절은 헌법을 통해 우리 모두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있죠. 공동체 라디오는 그 목소리를 실제로 듣고 나누는 장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 오늘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소통하고자 합니다. 음악 듣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루시 개화.

네, 루시 개화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온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은요, 매주 1회 금요일 오전에 생방송 되고 있고요. 금요일 오후 그리고 토요일 오전과 오후는 재방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재방되니까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35 라디오 전주호는요,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도 갖고 있고요. 오늘은 전주시 사활용센터의 소식을 전주시 사활용센터의 김수민 선생님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주파수 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요.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고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열린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청년이음 전주 소식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청년센터 청년이음 전주가 청년들의 스트레스 관리와 심리 회복을 돕기 위한 7월 스트레스 디톡스 집단 상담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프로그램은 오는 7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전주시 완산구 현무 1길에 위치한 청년이음 전주에서 진행됩니다. 상담은 자신의 스트레스 상태와 원인을 살펴보고 다른 참여자들과 경험을 나누는 집단 상담 60분, 그리고 전문 상담사와 진행하는 개인 상담 20분으로 구성됩니다. 모집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모집 인원은 8명입니다. 신청은 모집 인원이 마감될 때까지 진행되고요. 청년 이음 전주 누리집이나 공식 인스타그램에 안내된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 이음 전주 전화 063-281-5318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4회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 책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국의 독립출판 창작자와 독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4회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 책회가 7월 17일 그리고 18일 이틀 동안 열립니다. 이번 주말이죠.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전주 남부시장에 있는 문화공판장 작당과 로컬 공판장 모의장에서 진행됩니다. 올해는 전국 서포를 품고 책회가 온다를 주제로 독립출판 창작자와 출판사, 책방 등 역대 최대 규모인 130개 팀이 참여합니다. 문화공판장 작당에서는 94개 팀이 개성 있는 독립출판물과 신작 도서를 선보이고요. 로컬 공판장 모의장에서는 인생서점과 서포 36개 팀의 도서 전시와 판매가 진행됩니다. 독립출판과 책방 운영, 옛 서점인 서포를 주제로 한 강연과 함께 전국 서포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서포의 방 전시, 목판으로 인쇄물을 만들어보는 찍어보는 책회 체험도 마련됩니다. 책을 두 권 이상 구매한 관람객과 행사 시작 시간에 맞춰 방문한 관람에게는 성착순으로 기념품도 제공합니다. 행사 관람은 무료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도서관 산업과 전화 063-230-185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말에 전주 남부시장에 가셔서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 책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과 관련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시립도서관에서 여름방학 독서특강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전주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여름방학 특강은 7월 16일부터 8월 23일까지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을 비롯한 12개 시립도서관에서 진행됩니다. 참여 대상은 어린이와 청소년 640여 명으로 책을 읽고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하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22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꽃심 도서관의 그림책과 함께하는 바다 액자 만들기, 서신 도서관의 책 읽으며 꼼지락꼼지락, 효자 도서관의 수박 수영장 스토리 테라리움, 금암 도서관의 유리 액세서리 만들기 등입니다. 또 8월 8일에는 꽃심 도서관의 청소년 전용 공간 우주로 1216에서 청소년 12명을 대상으로 지역 예술 작가와 함께하는 창작 워크숍이 열립니다. 완산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견학과 사서 작가와의 만남, 여름 독서 캠핑 등도 진행됩니다. 프로그램별 운영 날짜와 모집 대상은 서로 다르니까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참여 신청은 전주시 도서관 누리집에 프로그램 접수 신청 메뉴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도서관 누리집이나 각 프로그램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전주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콜리 너마저 유자차.

0: 네, 브로콜리 너마저의 유자차 듣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온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전주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주시 재활용센터 소식인데요. 전주시 재활용센터 다시 봄에서 선풍기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 어떤 내용인지 전주시 재활용센터의 김수민 선생님 전화 인터뷰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전주시 재활용센터 다시 봄 교육 담당 김수민 선생님 전화 연결해 봤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2: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네네. 전주시 재활용센터 다시 봄 저는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잘 모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네. 전주시 재활용센터 다시 봄이 어떤 곳인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전주시 재활용센터 다시 봄은 버려지는 물건에 새로운 쓰임을 더하는 공간이고요.
1: 네네.
2: 전시와 교육 그리고 체험을 통해서 시민들과 자원순환을 함께 실천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은 선풍기 상담소처럼 물건을 오래 쓰는 수리 문화를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네네. 네. 방금 뭐 선풍기 상담소 말씀하셨는데 이번 여름에 여름 대비 우리가 고쳐 쓴다라는 주제로 이 선풍기 상담소 마련하셨잖아요. 이 어떤 취지로 기획된 프로그램인가요?
2: 여름만 되면 저희가 선풍기를 꺼내는데 갑자기 안 되네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1: 저도 있습니다.
2: 네. 그럴 때 이제 바로 버리기보다는 왜 고장이 났는지 함께 살펴보고 오래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이 공업고등학교 이제 은퇴하시고 연구개발하고 계신 선생님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날씨가 더워져서 이 선풍기가 필요할 때인데 오랜만에 꺼냈더니 안 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2: 네, 맞아요.
1: 네네. 그러면 이 선풍기 상담소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건가요?
2: 선풍기의 그 상태를 함께 확인하고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수리 과정을 이제 강사님 옆에서 같이 보면서 이렇게 관리법이나 오래 사용하는 방법까지 저희가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1: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이 참가자는 고장난 선풍기를 직접 가지고 가야 할 것 같은데 갖고 가야죠?
2: 네, 네. 당연합니다.
1: 네, 네. 어떤 증상이 있는 선풍기를 가져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날개가 약하게 돌거나 아예 안 돌거나
1: 네네.
2: 그리고 회전이 한쪽으로만 되거나 아예 안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1: 네네네.
2: 네, 그리고 버튼식이면 버튼이 안 눌리거나 이게 똑딱이로 이렇게 돌려야 하는데 그 버튼이 잘 안 돌아가거나 뭐 이런 경우에 단순 고장이나 이런 생활에서 자주 생기는 고장이라면 저희 가져오시면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저희 라디오에도 선풍기가 하나 있는데 약간 덜덜거리고 이 소리가 좀 나는데 그런 가능할까요?
2: 접수만 해주시면 네 바로 가능합니다.
1: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저희도 한번 가봐야 할 것 같네요. 네네. 네. 그럼 가져가면 제가 직접 수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2: 저희가 4월, 5월 달에 2회차 그 자가 수리를 직접 진행을 하기는 했어요, 프로그램을.
1: 네네.
2: 근데 이번에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7월, 8월 해가지고 전문가와 함께 원인을 찾고 수리 과정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런 경험 없이도 강사님 옆에서 직접 보고 질문도 하면서 배우는 방식이어서 직접 해야 한다라는 부담감 없이 오시면 됩니다.
1: 함께 그 강사님과 함께 같이 하는 거군요.
2: 네네네. 누구나 네.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뭐 모든 선풍기를 다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2: 네.
1: 뭐 현장에서 수리가 어려운 제품이라 뭐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도 있을까요?
2: 네, 맞아요. 모든 선풍기를 고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1: 네네.
2: 모터가 크게 손상됐거나 그리고 요즘 나온 최신 그 터치식 있잖아요.
1: 네네네.
2: 네, 터치식 선풍기는 이제 이렇게 보통 회로가 불량인 경우가 있어서 전체로
1: 네네.
2: 다 뜯어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1: 네네.
2: 그래서 그런 경우나 특수 부품이나 이런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1: 네네.
2: 그래도 가져오시면 왜 고장 났는지, 왜 수리가 어려운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수 있고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안전한지까지 상담해드릴 수 있습니다.
1: 네네. 네. 조금 저도 그런 게 아쉽더라고요. 조금만 고치면 쓸 것 같은데 이걸 또 버리기도 좀 그렇고 그런 상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맞아요. 네.
1: 근데 그 선풍기 가져오기 전에 좀 참가자가 미리 점검하거나 준비할 것들이 있을까요?
2: 특별히 준비하실 건 없는데 가져오시기 전에 좀 선풍기를 조금 먼지 좀 털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0: 네네네.
2: 그다음에 어떤 증상이 있는지는 저희가 접수할 때 한번 물어보거나 저희 온라인 폼에도 접수할 때 내용이 써 있거든요.
0: 네네.
2: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원인을 좀 찾는데 빠르게 도움이 됩니다.
0: 네네. 그 가져가면 뭐 상담과 수리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또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당일 수리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까요?
2: 네, 고장 증상에 따라서 사실 소요 시간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최근에 한 선풍기는 약 1시간 정도 진행됐고, 어떤 선풍기는 그날 당일날 가져오셨는데 부품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0: 네네.
2: 놓고 가시면 다음 주에 고쳐서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0: 네네.
2: 그래서 이게 이제 고장 상태나 시간이 조금 걸리거나 이제 현장에서 바로 수리가 어렵거나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네. 이 선풍기를 좀 고쳐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가고 싶은데, 운영 기간과 시간, 뭐 장소 이거 한번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저희가 7월 9일부터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소는 저희 전주시청 큰길 맞은편에 전주시 재활용센터 다시봄 2층 공간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시간별로 소수 인원만 예약받아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네, 7월 9일부터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날이고, 미리 좀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지금 예약이 아주 많습니다.
0: 많이 밀려 있군요. 빨리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2: 네.
0: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유료는 아니고 참가비가 무료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뭐 사전 신청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뭐 신청 방법 그리고 문의처 어떻게 할지 좀 알려주시죠.
2: 네, 저희가 참가비는 이제 무료이고요. 사전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전화 063-231-6600으로 그리고 네이버 폼 이렇게 온라인이랑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센터 홈페이지와 SN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센터 홈페이지, 전주시 재활용센터 다시봄 이렇게 온라인에 검색하면 홈페이지 나와서 거기다 신청하시면 될것 같네요.
2: 네,
0: 네,
2: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뭐, 참가자들은, 이 선풍기를 새로 고쳐서 또 예,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뭐 경제적 이득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시민들이 단순히 선풍기 한 대를 고치는 것 외에 이 센터에서 볼때 어떤 경험과 가치를 얻기를 기대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2: 네, 고장 나면 버리는 게 아니라 한번더 살펴볼까 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 작은 경험이 물건을 오래 쓰는 습관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결국 자원도 아끼고 환경도 지키는 그런 실천이 작은 실천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0: 네네.
2: 그래서 그런 기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0: 네. 예전에는 계속 고쳐 쓰고 또뭐 다시 해서 오래 썼는데 요즘은 그냥 뭐 버리고 새로 사야지 뭐 이런 마음들이 더 많이 커진 것 같아요.
2: 네, 너무 쉽죠. 사고 버리는 게 너무 쉬워진 세상이 된것 같아요.
0: 네네. 그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자원을 아끼고 또 어떻게 보면 지구 환경을 또 위하는 거라고 또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2: 네.
0: 네, 알겠습니다. 그 고장난 선풍기를 버릴지 고민하고 계신 시민분들 그리고 청취자분들에게 참여를 권하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집에 언젠간 버려야지 하고 한쪽에 세워둔 선풍기가 하나쯤 있으시죠? 그 선풍기 아직은 버리기 이를 수 있습니다. 먼저 함께 원인을 찾아보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고쳐서 다시 쓰는 즐거움도 느끼고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에도 모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저희도 저희 라디오에 있는 선풍기 들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2: 네,
0: 알겠습니다.
2: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네, 세령센터에 지금 선풍기 상담소 외에 다른 전시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시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2: 네, 저희가 올해도 매년 하고 있는데 디자인 싱커 양성 사업을 하고 있어요.
0: 네.
2: 대상은 이제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같이 함께 프로젝트를 만든 건데요. 이 결과 전시가 지금 3층 기획 전시장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이 열심히 나오셔가지고 패목재와 버려진 이제 헌옷, 옷으로 지금 이제 제품을 아이디어를 더해서 제품을 만들었어요. 오셔서 응원해주시고 관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전주시 재활용센터 다시봄 선풍기 상담소 내용 재활용센터 김수민 선생님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는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집에 있는 선풍기 신청하셔서 가서 수리해서 다시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재활용센터 다시봄 전화 063-231-6600 또는 660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음악 한 곡 듣고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나 길.

네, 김유나 킬 듣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원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전주 연꽃문화축제가 열린다고 하네요. 여름을 대표하는 연꽃과 다양한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2026 전주 연꽃문화축제가 7월 18일 그리고 토요일, 7월 18일 토요일과 19일 일요일 이틀 동안 전주 덕진공원 일원과 공원 내 특설 무대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축제 기간에는 연꽃이 피어난 덕진공원을 배경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요제와 초대 가수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연꽃 가요제 예선은 19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되고요. 결선 무대는 같은 날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축제를 주관하는 사단법인 우리문화연구원 전화 063-277-349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축제 관련된 소식 전해드릴게요. 전주 복숭아 큰 잔치가 7월 22일 수요일 아침 오전 9시에서 저녁 7시까지 풍남문 광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개막식은 오전 10시에 진행되고요. 복숭아 직거래 장터와 시식 코너, 시원한 복숭아 슬러시 코너 등이 열리고요. 복숭아 직거래 장터에는 최고의 품질, 좋은 품질의 복숭아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준비된 물량이 소진될 경우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 더운 여름철입니다. 월드컵 광장에서 무료 물놀이장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7월 25일 토요일부터 8월 2일 일요일까지 열리고요. 7월 27일 월요일에는 휴장이 됩니다. 매일 2회 열리는데 오전 10시에서 1시까지 그리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물놀이장이 개관이 되고요. 현장에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회차당 450명 한정이고요. 요금은 무료이고요. 대상은 유아에서 초등학생과 그리고 초등학생 동반 가족입니다. 성인은 뭐

따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성인은 동반 가족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명조끼나 아쿠아 슈즈 등 물품은 대여가 되지 않으니까요. 이런 물품들은 본인들이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산림공원과 063-281-8461번, 063-281-2659번 두 전화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사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행사가 취소된 소식도 있네요. 전주 세계문화주간 프랑스 편 여름 행사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오는 7월 24일 전주 덕진공원 연화정 도서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6 전주 세계문화주간 프랑스 편 여름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전주시는 초청 강연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행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워져 행사 전체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사는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전면 취소되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행사를 기다려온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행사장을 방문한 일이 없도록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국제협력 담당관이나 전주시 대표전화 063-222-10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 시민미디어센터가 2026 전주시 마을공동체 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참여할 단체와 주민 모임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주민들이 지역과 공동체 이야기를 영상이나 라디오 콘텐츠로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마을 공동체 미디어 단체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 모임입니다. 선정된 단체는 심사를 거쳐 단체별로 1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의 제작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제작 콘텐츠는 각 단체와 모임의 특성을 살려 전주와 마을, 공동체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나 라디오 프로그램이어야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사업 신청서와 단체 모임 소개서, 사업 계획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은 8월 1일 토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 서식은 전주 시민미디어센터 누리집에서 내려받아서 작성하신 뒤에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 시민미디어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 063-282-7942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 문화재단이 전주의 한지 산업과 문화를 담은 기록물을 찾고 있습니다. 전주문화재단은 오는 8월 28일까지 제1회 전주 한지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전주 한지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 대상은 전주 한지 문화축제와 관련된 기록 자료 또는 전주 한지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자료로 2020년 이전에 생산된 실물 기록물이어야 합니다. 수집 대상은 사진과 영상, 오디오, 필름, 테이프 등 시청각 자료를 비롯해 포스터와 리플릿, 고문서, 장부 등의 문서, 도서류, 생활용품과 공예품, 그림, 의복, 기념품 등의 박물류, 그리고 상장과 상패, 명함, 월급 봉투 등 한지 산업의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주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에 실물 기록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료 기증자에게는 자료의 가치 평가에 따라서요, 최저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되고 기증 증서도 함께 발급됩니다. 다만 공모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오는 9월 중 전주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한지산업팀 063-281-155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제9회 전주 독서대전을 앞두고 시민 공모전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전주시는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주 한병문화관과 완판본 문화관 일원에서 열리는 제9회 전주 독서대전과 연계해서 독후화와 독후감 인스타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 분야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책 독후화 부문과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독후감 부문,
그리고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독서 더전 홍보 인스타툰 부문입니다. 독후화와 독후감은 전주가 선정한 올해의 책인 황금고라니, 거의 다 왔어 등을 읽고 작품을 제출하면 되고, 인스타툰은 전주 독서대전을 주제로 4컷에서 8컷 사이의 작품을 제작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얼마 안 남았네요. 오는 7월 21일 오후 6시까지고요. 전주 독서대전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전주시장상과 문화상품권 등 부상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 독서대전 누리집 또는 도서관 산업과 063-239-184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럼브피쉬 아이고.

네, 넘블피쉬 아이고 듣고 왔습니다. 네, 구삼오 라디오 전주온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7월 17일. 생각해 보면 이 헌법도 우리의 삶도 전부터 완성된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나은 방향을 향해 만들어져 왔습니다. 우리의 하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를 믿는 말 한마디, 이웃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마음 하나, 그리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 하루 잠시 여유를 내서 내가 가진 자유와 권리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고요. 또 가족과 이웃의 목소리를 한 번 더 기울여 보시고 또 나를 위한 응원의 말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다시 또 찾아와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함께한 전주원, 저는 최성은이었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곡으로 이승윤 들려주고 싶었던 음악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전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사랑.
1: 그 바른 다름을 떠넘고 슬픔은 잠시 말이 없고 얽힘은 수평선에 닿고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DSB 메아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DSB 회원들이 활동하는 방송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전부 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만경강이 있습니다. 만경강은 문화와 역사를 품어왔으며 김제의 넓은 평야를 키워낸 강이지요. 큰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도 있고 높은 산을 휘돌아 감고 흘러가며 멋진 풍광을 만들어내는 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없이 흐르는 기억의 강까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강을 만납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강은 늘 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한순간도 같은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은 늘 바다를 향해 흘러갑니다. 누군가는 강물 곁에서 사랑을 배우며 또 어떤 누군가는 그 물소리를 들으며 삶의 슬픔을 달래기도 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다정한 빛을 비추는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DSB 방송국에서 제작한 임윤희의 돋보기란 프로그램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청취하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테너 황현안의 내 맘의 강물.

경남 함안 출신이며 동양의 슈베르트라는 별칭을 가진 이수인 작사, 작곡으로 한국 가곡 내 맘의 강물을 테너 황현안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강물은 잔잔하게 흐르다가도 바람이나 폭우가 오면 거센 물살로 흔들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 오는 날이나 바람 부는 날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멈추지 않고 흐른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도 강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어두운 것은 아니지요. 삶의 아픔은 사람의 마음을 더 넓고 깊게 만들어 주니까요. 흐르는 강물처럼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강위에 조용한 위로 한 조각 띄워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강혜정의 아름다운 섬진강.

황여정의 시에 박경규 작곡으로 아름다운 섬진강을 소프라노 강혜정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우리에겐 어린 시절의 풋풋한 웃음과 젊은 날의 푸른 꿈들, 사랑하는 이들과 보낸 아름다운 추억이 마음이라는 강물 속에 차곡차곡 흘러 들어갑니다. 조용히 흘러가며 들꽃도 품어주고 새들의 그림자도 쉬어가게 하는 그런 마음의 강을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편안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참 귀한 삶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마음을 어루만져줄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김태연의 세월강.

윤도우 작사, 최강산 작곡으로 2025년 발표된 김태연의 세월 강을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 추억과 그리움이 한데 어우러져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강을 이루며 흘러갑니다. 힘든 날에는 그 강물이 탁해지기도 하고, 행복한 날에는 햇살을 받아 윤슬로 반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마음속 깊은 곳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세월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을 노래한 이태호의 아버지의 강입니다.

1989년에 발표된 나훈아 작사 임종수 작곡으로 화려한 말이 아닌 소박한 추억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한 이태호의 노래 아버지의 강을 들으셨습니다. 강은 지나간 시간을 품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내일을 향해 흐릅니다. 그러고 보니 강은 참 묵묵합니다. 이제 세월을 지나고 보니 천천히 흐르는 강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지요. 강은 때로는 좁아졌다가도 넓어지기도 하고 또 가만히 흘러가며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도 삶의 물결을 따라 조용히 흘러가면 되겠지요. 잠시 마음을 편히 내려놓으시고 이번에 준비한 노래 들으시면서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만토바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수아니 강.

미국 가곡의 아버지라 불리는 스티븐 포스터의 수완이강을 만토바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비켜서 흐르고 깊은 골짜기를 만나도 끝내 호흡을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강이 흐르고 있을까요? 당신의 마음속 그 강이 너무 지쳐 메말라 있지는 않은지, 너무 많은 걱정을 안고 거칠게 흐르고 있지는 않은지 잠시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강물처럼 평안과 희망이 잔잔하게 흘러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만큼은 마음의 강의 물결을 조금 천천히 흐르게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마음의 계절은 다시 바뀌게 되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DSB 방송국에서 제작한 임윤희의 돋보기라는 프로그램을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해 청취하셨습니다. 엔지니어 양태석, 진행의 임윤희였습니다.

재미있는 고사성어. 지금 여러분께서는 DSE 방송국에서 제작한 조정시의 재미있는 고사성어를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를 통하여 청취하고 계십니다. 노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폴의 스텔라의 스가보로 추억.

오늘 들려드릴 고사성어는 대기만성, 그릴 때 그릇기 늦을만 이룰 성. 뜻은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삼국시대 이 나라에 체험이라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풍채가 좋고 재능이 뛰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촌 동생 채림은 생김새도 부족하고 출세를 하지 못해 친척들과 주위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채림이 조조의 부름을 받아 장군직을 하사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에 모여들어 승진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친척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우순실의 잃어버린 우산.

그때 집안의 큰어른이 말했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여미가 큰 인물이 될줄 알았다. 어려서부터 공부는 물론이고 무예 솜씨도 남달리 뛰어났지. 그렇습니다. 이제 장군이 되었으니 우리 집안은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체험을 앞다투어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최림이는 아직도 벼슬길에 오르지 못했다면서. 예, 아직 공부 중에 있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걱정하자 채림은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둥그런 달이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임영웅의 순간을 영원처럼.

뒤따라온 채영은 동생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우야, 큰 종이나 큰 솥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큰 인물도 성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내가 보기야오는 대기만성할 사람이다.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체험의 말에 지름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형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힘이 납니다. 뜻을 이룰 때까지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몇 년 후 벼들길에 오르기 시작한 채림은 천자를 보좌하는 삼공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충실히 보필하면서 훌륭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대기만성은 큰 그릇은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뜻으로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나이가 들어 늦게 성공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이선희의 소녀의 기도.

삶의 지혜. 영국의 식물학자인 알프레드 러셀이 일리스 연구실에서 고지에서 빠져나오려는 나방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나방은 조그마한 구멍 하나를 뚫고는 그 틈새로 빠져나오기에 온갖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한낮으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 나방은 영롱한 날개빗을 자랑하며 공중으로 훨훨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나방 한 마리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자 윌리스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 고치의 옆부분을 살짝 칼로 그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나방은 쉽게 고치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고치를 뚫고 나온 나방과 달리 무늬의 빛깔이 곱지 않고 날개짓에 힘이 없었습니다. 나비는 하늘을 날기에 몇번 날개짓을 했지만 결국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조용필의 고추 잠자리.

어려움없이 구멍을 뚫고 나온 나방은 진정한 나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을 겪자는 사람은 구멍으로 쉽게 빠져나온 나방처럼 나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만 힘든 것을 참고 견디면 반드시 보람이 찾아옵니다. 고난은 고통이 아니라 인생 경험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정시, 엔지니어 양태석이었습니다.

0: 네. 전주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 오늘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좋아하는 술을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무슨 술을 원하시나요? 저에게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소주, 국물에 소주 한잔 좋죠. 맥주, 시원합니다. 막걸리, 등산 후에 먹는 막걸리가 최고죠. 그리고 또 와인, 와인도 맛있습니다. 그 종류가 많고 참 결정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오늘은 365일 전통주만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시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전주에서 작은 전통주 전문점 운영하고 있는 전통주 소믈리에 손지수라고 합니다.
0: 네, 전통주 소믈리에 손지수님 반갑습니다. 저희 그 박수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박수로. 하나, 둘, 셋. 우! 네, 좋습니다. 365일 전통주만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시민,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적절한 표현이었나요?
1: 네, 어떤 점에서는 적절한 표현이었고, 또
0: 네.
1: 이제 어떤 점에 대해서는 약간 너무 과분한 표현일 수도
0: 아니,
1: 있다고 생각.
0: 365일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1: 뭐 이제
0: 하루 정도는
1: 생각은,
0: 빼야 하나?
1: 네, 그쵸, 이제. 생각은 하는 편이죠. 생각은 이제 하는 편인데, 이제 그것만 몰두하는 게또 아니기 때문에, 약간.
0: 알겠습니다. 왜 손지수님을 어떻게 섭외하게 되었느냐? 원고에는 없는 내용이긴 한데, 제가 가족들과 그 한옥마을 산책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주 1회씩은 나가요. 휴일에. 그래서 이쪽 길도 가보자, 저쪽 길도 가보자 하는데, 웨딩의 거리라고 하죠. 지금도 웨딩의 거리라고
1: 네,
0: 하나요?
1: 그쵸. 이제 웨딩의 거리 아니면 이제 요새는 외리단길이라고 이제 무슨
0: 아,
1: 리단길에 네,
0: 백리단길,
1: 맞아요.
0: 마치 외리단길?
1: 네.
0: 아, 그렇군요. 아, 독특한 이름의 네 글자, 사자성어 같은 그걸 보고 딱 봤더니 전통주 또 바인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전주하면 또 한옥마을이고 한옥마을 하면 전통인데 전통주? 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냥 전화를 막 드렸죠. 그랬더니 또 감사하게도 손지수님이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모시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드리죠.
0: 네. 근데 외리단길에 있는 전통주바 하면은 전주 시민 웬만한 분들 다 아시지 않나요?
1: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아직.
0: 외리단길에 전통주바가 다른 곳이 또 있습니까?
1: 아니요. 저희밖에 없기는 할 거예요.
0: 외리단길에 있습니다, 여러분. 간접 홍보.
1: 네.
0: 자, 라디오 방송 처음이시죠?
1: 네, 처음이에요.
0: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튜디오에 와보시니 좀 어떠세요? 분위기랑?
1: 그냥 편한 분위기? 생각했던 것보다는.
0: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긴장을 풀겸 간단한 질문 여쭤볼게요. 우리는 전주인, 맞습니까? 전주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이제 6년 정도 됐어요.
0: 그럼 고향이 이곳이 아니라는 말씀?
1: 애매하긴 한데,
0: 네.
1: 제가 어렸을 때 잠깐 전주를 살았다가 제가 이제 유학을 가게 돼가지고,
0: 유학?
1: 네네, 보통은 이제 해외랑 서울만 왔다 갔다 해서 전주는 잘 몰라요.
0: 아니, 뭐 해외로 유학을 갔다 오셨단 말씀이세요?
1: 네.
0: 어느 나라인지 혹시?
1: 필리핀도 갔다 오고,
0: 네.
1: 이제 미국도 갔다 오고 해가지고.
0: 그죠. 공부를 위해서.
1: 네.
0: 그리고 서울에도 사시다가 이제 전주로 오셔서
1: 네,
0: 거주한
1: 맞아요.
0: 지 6년.
1: 네,
0: 그럼
1: 맞아요.
0: 앞으로 계속 전주인으로 사시는 거죠?
1: 일단은 아직까지는.
0: 아, 또 다른 계획이 또 있으실 수?
1: 네, 그쵸.
0: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전주 6년 거주하고 계시는데, 전주에 살아보니 이것 하나는 정말 좋다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만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어딜 가도 가까워요.
0: 작은 도시다.
1: 네, 러쉬 뭐 그런 게 없이 편하게 다닐 수 있어서 그런
0: 맞아.
1: 게 좋아요.
0: 서울에 또 사시다가 오셨으면,
1: 네.
0: 그큰 도시에 비하면은 작잖아요.
1: 그쵸.
0: 그만큼 또, 어딜 가나, 뭐, 한 시간도 안 걸려.
1: 맞아요.
0: 전주 끝에서 끝까지.
1: 맞아요. 맞아요.
0: 편하긴 해요, 그죠?
1: 네, 맞아요.
0: 큰게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1: 그쵸.
0: 작지만 있을 건다 있는 전주.
1: 맞아요.
0: 그런 좀 이동의 편리함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1: 네.
0: 네, 감사합니다. 자, 자, 그럼 저희가 사전에 준비한 뉴스가 있어서 뉴스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2: 최근 한류 열풍과 함께 우리 전통주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에서는 전국 각지의 우리 술을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뉴스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기은 캐스터.
3: 저는 지금 서울 양재동 AT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선 전국 각지의 우수한 전통주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가 한창 열리고 있는데요. 우리술을 직접 맛보고 또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우리술 대축제는 해마다 2만여 명이 찾는 대표적인 우리술 행사입니다. 소비자에게 우리술의 다양성과 가치를 알리고 산업을 지속 육성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는데요. 올해는 전국 122개 제조업체가 참여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습니다. 축제에선 우리 전통술을 직접 시음, 체험, 또 구매하면서 이 전통주의 매력에 푹 빠져볼 수 있는데요. 우리술 빚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즐기면서 우리술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한정판 우리술을 구매할 수 있는 우리술 경매쇼가 열리는데요. 주류 전문가들이 국내외 주류 시장의 흐름을 공유하고 우리술 산업의 성장과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과 상담도 진행됩니다. 이번 축제는 일요일인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맑은 향과 깊은 맛, 또 온기까지 담긴 우리 전통주 맛보면서 이색 축제 즐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대담뉴스TV 김기은입니다.
0: 네, 앞서 자기소개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오늘 출연하신 손지수님은 전주 시민이자 전통주바를 운영하시면서 열심히, 아주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해서 오늘 방송은 전통주 관련 궁금한 점을 제가 여쭤보고 손지수님이 자유롭게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사전에 여러 개의 질문 드렸는데 어렵진 않으셨어요?
1: 네, 어렵진 않았어요. 평상시에 많이 듣는 질문들이 대부분이라.
0: 아, 다행입니다.
1: 네.
0: 네, 완벽하게 준비해 오셨다는 말씀. 99.9%.
1: 네.
0: 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전통주를 시작하다입니다. 이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전통주 전문바 왜 시작하셨는지 그 계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1: 이거는 진짜 평소에도 손님분들도 많이 여쭤보는 질문이라서 이제 제가 원래는 이런 전통주 관련 쪽에서 아예 일을 한 적도 없었고 저도 이제 일반인과 다르지 않게 전통주가 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바, 펍 아니면은 이제 맥주 관련 쪽 이제 술 관련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는
0: 전통주와 상관없는
1: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술 쪽에 관심을 가졌고 네. 나중에 내가 창업을 하더라도 가게를 차리더라도 이제 그런 이제 술 관련 업종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저도 진짜 우연치 않게 전통주 쪽에 입문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맛보게 되었는데
0: 네네.
1: 그래서 너무 괜찮고 가격대도 나쁘지 않고 해서 이제 찾다 보니까는 전통주가 너무 많은 거예요.
0: 네네.
1: 다른 이제 해외 기타 다른 술들과 비교될 만큼의 가지수를 가지고 있었고 다양성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소개하는 역할을 하면서 운영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네. 이제 전문점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0: 아니 저는 이제 전통주 바라고 해가지고 나이가 좀 이제 되시는 분이 하시지 않을까라는 편견.
1: 아, 네네.
0: 있었거든요. 혹시 몇 아니면 몇 반이세요?
1: 저 이제 92년도.
0: 92년도? 그럼 3학년 몇 반 정도 되시는 건가요?
1: 지금 5반 정도 될 거예요. 아마.
0: 아, 그래? 아마 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젊은 청년이신데 그런 전통주빠를 하신 것도 좀 의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른 술 관련된 일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아는 뭐 맥주랄지 뭐 그런
1: 네 이제 위스키나
0: 위스키나 네, 그런 쪽 하시다가 창업 아이템을 좀 차별화로 가져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으셨던 거네요.
1: 네.
0: 전통주로 하신다는
1: 맞아요.
0: 것은 그리고 저희가 생각만 하지 실천하는 게 또 어려운 게 사람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뭐 창업이든 공부든 운동이든 뭐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 네.
0: 하지만 그걸 실천하는 건 쉽지 않은데 전통주 바를 실제로 오픈하셨고 지금 한 5년 넘게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맞아요.
0: 그렇게 해오고 계시는데 평소에 그런 실천력이 좀 있으셨어요? 내가 말한 것은 나는 뭐 실천한다, 행동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그러는 편인 것 같기는 해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해야지 하고 하는 경우가 조금 많기도 하고.
0: 네네. 네, 좋습니다. 그럼 또 하나 여쭤볼 게, 전주는 여기저기 막걸리 주점이 많은 데가 또 전주잖아요.
1: 그렇죠.
0: 한상 차림 막 그런 안주도 뭐 유명하고.
1: 맞아요.
0: 그런 전주에서 전통주로 승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뭐 확신이 있었나요?
1: 확신은 없었는데 네. 안 망할 거라는 이제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할 거라는 확신은 없었지만 네네. 안 망할 거라는 확신은 있었던 것 같아요.
0: 이야, 뭔가 이게 색다른 접근이라고 해야 될까? 네. 그러니까 창업이나 장사들 다 시작하실 때 네. 아, 돈 벌 수 있겠다, 여기서 이거 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다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망하진 않을 것이다.
1: 네네.
0: 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자신감 아닐까요?
1: 그렇죠. 이제 하도 오래 이런 이제 술 일에 이런 관련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는
0: 네네.
1: 운영하는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안 망할 자신은 있었던 것 같아요.
0: 아, 지금은 전통주바를 하고 계시지만 그 전에는 이제 여러 종류의 뭐 맥주랄지 뭐 위스키랄지
1: 네네.
0: 그런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해오셨으니까 그런 노하우가 있으니까.
1: 네, 그랬던 것 같아요.
0: 아, 시스템을 아니까.
1: 네, 만약에 몰랐으면 저도 이제 어려웠을 텐데 이제 이미 알고 있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시작을 하려다 보니까는 그랬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1: 그렇죠. 아, 경험 없이는 약간 힘들죠.
0: 저희들 요즘 이제 뭐 경기도 어렵습니다만 직장인들 퇴직하고 전혀 퇴직하고 나서 되게 그 퇴직금으로 치킨집이랄지
1: 아, 그렇죠. 원래
0: 뭐 이렇게
1: 이제.
0: 가맥집이랄지 좀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전혀 그런 쪽 경험이 없으시다가 창업을 그쪽으로 하시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다가 몇 달 안 가서 이제 문 닫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좀 제법 계시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제 경험이 있어야지 조금 이제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대처하기가 쉬우니까 대처 방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0: 네네.
1: 이제 계속 운영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0: 그럼 사회인으로 사회에 나오셔서 그 다른 일을 하시는 거 없이 이제 주류 관련된 쪽을 먼저 이제 시작하신 건가요?
1: 아니요, 사실 회사도 한 1년 정도 다녔어요.
0: 아.
1: 저랑 안 맞더라고요.
0: 아, 그럼 회사가 또 어떤 회사인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1: 이제 그냥 이제 약간 작은 회사였는데 이제 제가 해외 마케팅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했었는데
0: 네.
1: 뭐 나름 잘 성과도 잘 나오고 했는데 저랑은 안 맞았어요.
0: 그래서 이제 주류 관련된 쪽이 일을 이제 시작하시게 되신 거군요.
1: 네, 맞아요.
0: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잠깐 여쭤본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막걸리집이 전주에는 많은데 막걸리 말고 좀 더 다양한 전통주가 많다, 우리 한국에는. 그래서 만약 전통주를 좀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겠다 뭐 이런 좀 계산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1: 그렇죠.
0: 막걸리 외에도.
1: 그렇죠. 막걸리만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전통주에는.
0: 그렇죠. 예. 네. 전통주바 계획 또는 오픈 이제 하셨을 때 주변 반응.
1: 네.
0: 예를 들어 이제 전통주? 그 올드하지 않아라는 이제 반응을 보인 분도 계셨을 것 같고.
1: 맞아요.
0: 아, 술하면 소주하고 맥주지 무슨 전통주야 이런 분도 계셨을 것 같아서 혹시 이제 그 반응 어떠셨어요? 주변의 반응?
1: 거의 대부분은 다 말렸죠.
0: 안 될 거라고?
1: 네. 아. 이제 제가 오픈했을 당시가 21년도인데
0: 그때
1: 코로나. 네네 맞아요. 코로나 아이고, 한참 아이고. 시기였고.
0: 네.
1: 그리고 전통주 이런 전문점이라는 것도 서울에 한 5군데, 6군데밖에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0: 네네.
1: 걱정들이 엄청 많았어요. 처음에. 근데 또 저랑 같이 일했던 분들은
0: 네네.
1: 아, 하면 될 거라고.
0: 아.
1: 너는 어쨌든 될긴 될 거니까 해보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더 많았어서. 그래서 뭐 사실 응원 안 해줬어도 했을 것 같긴 한데.
0: 하고 그래도 해야만한 성격.
1: 네네, 네네, 이제, 그래도 이제 또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해야지 하고 그냥 진짜 한 것 같아요.
0: 아, 걱정해주신 분들도 계셨고.
1: 네.
0: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서울에도 전통주바가 오픈했을 당시 전주 네. 오픈했을 당시 서울에도 전통주바가 그렇게 없었어요? 큰 네. 도시인데도?
1: 한 다섯 군데, 여섯 에? 군데 정도 이제 전문으로 다루는 데는 진짜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아. 정도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약간 처음에 어려웠던 게 이제 약간 모티브를 삼을 만한 가게가 아. 너무 부족해가지고 정보가 네네. 부족해가지고 네. 이제 그게 초반에는 그것만 조금 어려웠고 그 이후부터는 그냥 진짜 거의 독학으로 다 해온 거라.
0: 아, 21년이면은 참 얼마 뭐 5년 전이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 대도시인 서울에도 전통주 바라고 할 만한 데가 적었다. 그만큼 우리 시민 국민들에게 전통주가 좀 친근하지 않다 아니면 덜 알려졌다 뭐 그런 분위기였던 거겠죠.
1: 네, 그렇죠. 아직도 약간 생소한 주종 중에 하나죠.
0: 자,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 위치한 곳에 계속 계시잖아요.
1: 네, 맞아요.
0: 외리단길, 네. 옛날 웨딩의 거리, 가장 오래된 매장이라고 들었습니다.
1: 맞습니까? 네, 그 골목에서는 제가 있는 골목에서는 제 이 매장이 제일 오래됐습니다.
0: 5년 동안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1: 네. 아니 뭐 엄청 잘 된다기보다는 뭐 그래도 적자는 안 난다.
0: 망하진 않는다.
1: 네, 맞아요. 진짜요.
0: 앞서 말씀하신 대로 네. 망하진 않는다. 아니, 왜냐면 하루 다르게 요즘 공실이 많이 보여서 여기저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
1: 맞아요.
0: 하루 다르게 막 늘어나잖아요. 그런데도 5년 동안 그 같은 골목에서 가장 오래된 매장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여쭤봐도 되려나 모르겠네. 5년 동안 잘 유지되고 계셨다 하면 네. 수입 면에서도 안정적이다? 어떻게 보세요?
1: 네, 항상 평균은 나오는 것 같아요.
0: 아, 평균은 나온다. 네. 지금 혼자 일하세요? 아니면 종업원들 같이 계세요?
1: 이제 아르바이트가 있기는 하고요. 이제 네. 주방은 이제 부모님이 어머니가 도와주시고.
0: 네. 네네. 그럼 인건비랑 재료비 떼고도 내가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은 네. 괜찮다.
1: 네.
0: 아, 좋네요. 네,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1부의 마지막 주제 한번 여쭤볼게요. 전통주바 첫 방문하는 손님 반응 참 어떤지 궁금하네요.
1: 거의 이제 두 가지로 약간 나뉘는데 전통주를 아예 모르시는 분이 방문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방문하는 경우가 있어서 반응이 네.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네.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전통주가 막걸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었어? 라고 하시는 이제 놀라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네네. 이제 저희가 다루는 종류가 조금 많아요. 저희가
0: 200여 가지라는 네, 소문이 200여 있습니다.
1: 200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 정도까지 다루는 데가 전국으로 따져도 몇 군데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오시면은 이술이 여기 왜 있어? 이런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구하기 힘든 것도 제가 많이 구하려고 하는 편이라서 네네. 이제 그렇게 어쨌든 놀라는 반응은 두 가지인데 조금 색다른 반응으로 놀라시죠.
0: 저희가 녹음하기 전에 잠깐 스몰토크 나눴을 때도 그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영화제 전주 영화제 유명하잖아요.
1: 그렇죠.
0: 영화제 때도 많은 손님이 오신다던데.
1: 네. 영화제 때는 저희가 이제 밤 9시가 되면은 네. 일반 손님을 못 봤습니다.
0: 영화 관계자분들.
1: 네, 관계자분들 스케줄 끝나고 오시는 시간이라, 이제, 그분들은 예약을 안 하고 그냥 워크인으로 무조건, 오시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전화, 이제 너무 큰 단체로 오실 경우에는 미리 전화 주시기도 하는데, 네네. 보통은 이제 워크인으로 거의 다 오셔서 테이블 확보가 필요해서, 그래서, 정영화제 때는 일주일 정도는 9시 이후에는 일반인.
0: 가장 피크타임.
1: 아니, 그 전에 이미 오신 일반 손님들이 계시는 상태에서 테이블 확보를 또 해야 되니까는.
0: 예, 예.
1: 그래서 이제 9시부터는 일반인 분들을 못 봤죠.
0: 아, 그만큼 알려지고 유명하고 인정받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1: 어떻게 감사하게 이제 관계자분들이 워낙 좋아해 주셔서 이제 그렇게 된 거라.
0: 아니, 제가 알기로 영화 관계자분들, 영화에 종사하는 분들의 입맛이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찾는 전통주 바다라고 하면 이미 검증된 곳이다.
1: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거죠.
0: 외리단길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영화와 전통주가 왠지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1: 네. 많이들 좋아하세요.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가게 분위기 자체도 조금 조용한 분위기여서 이제 네네. 술을 이제 보통 이제 전통주 같은 경우도 약간
4: 어쨌든 가격대가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맛 자체도 벌컥벌컥 마셔서 막 이렇게 하는 소비가 아니라 음미하면서 마시는 소비라고 해야 되나?
0: 와인같이?
4: 네.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천천히 술 드시면서 대화하기에 좋으셔서 방문을 많이 해주시는 게 아닐까.
0: 네. 그러니까 전통주 바라고 해서 저도 지나가면서 얼핏 보니까는 실내 인테리어가 이제 예전 뭐 올드한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4: 어, 네, 맞아요. 이제 약간 모던한데 조명이랑 이런 거는 한지를 쓰고 이제 그런 식으로 꾸며놨어요.
0: 네, 직접 가서 한번 보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다녀오신 분들이 인터넷에 네네. 많이 후기 올려놨더라고요. 거기에도 이제 사진 찍은 거 많이 올려두셨던데 뭐 실내 인테리어 봐야 아는 거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200여 종류나 되는 전통주를 취급하고 계시는데 지금 처음 가는 분들은 이거 종류 모르니까 지수님께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좀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거죠.
4: 어, 네. 그렇게 하셔도 되시고 이제 또 저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술 코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0: 전통주, 술 코스?
4: 전통주를 코스로 드실 수 있습니다.
0: 아, 이렇게 세트로 해가지고요?
4: 어, 이제 세트가 샘플러 같은 느낌은 아니고, 진짜 약간 오마카세나? 이제 그런 느낌으로 술 따라드리면서 하나씩 이 술에 대해 설명드리는 코스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도 많이 방문해주세요.
0: 오, 한잔 한잔 이제 네. 여러 전통주를 드셔볼 수 있게끔.
4: 맞아요.
0: 아, 재밌는 곳이네요.
4: 네, 재미 요소를 추가한 거죠.
0: 네네. 아니, 그러니까 갔는데 뭐 한두 가지, 뭐, 이렇게 한두 병, 그러니까, 병으로 먹으면 부담될 경우에
4: 맞아요.
0: 잔으로 이것 이 술도 먹고 싶고 저 술도 먹고 싶고 잔술로 먹으면 좀 부담이 덜하니까
4: 맞아요.
0: 아 그런 걸 좀 괜찮네요.
4: 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오시는 경우도 많죠.
0: 네 그럼 일부 주제 마무리하면서 전통주 소믈리에가 원래 있던 뭐라고 해야 합니까? 자격? 직업? 뭐라고 해야 되나요?
4: 아니요. 이제 이게 국가 자격증은 사실 아니에요. 이제 소믈리에라는 자격증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자격증으로 운영하는 건 없고 다 네네. 사기업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제 사실 소믈리에라는 말 자체가 외국어인데 전통주랑 또 붙여서 사용하기에는 약간 어감이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이나 보통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에는 소믈리에라는 단어가 적합하기 때문에
0: 그렇죠.
4: 이제 그거를 사용한 건데 이제 한국말로도 이제 만들어 놓은 말이 있기는 해요. 주예사라고 해서
0: 주예사 여의 아니
4: 여의자요.
0: 여의
4: 네
0: 예술예
4: 어 네 맞아요. 술주자에 예술예에 선비사자
0: 오.
4: 써서 이제
0: 주예사
4: 네 주예사라는 말이 멋지게, 또
0: 멋지게 들리는데요.
4: 그쵸, 이제.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차피 그, 아, 이거에 대한 유추가 안 돼요. 네. 어,
0: 맞아요, 맞아요.
4: 그래서 이제 소믈리에라는 이제 단어를 가져다가 이제 쓰는 거예요.
0: 아, 네. 자세한 설명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이제 첫 번째 주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럼 신청해주신 곡, 노래가 있어가지고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를 듣고 계십니다. 전주 야호!
1: 네, 신청해 주신 노래 위대한 쇼맨의 OST 중 This is me, 이게 나야! 맞죠?
2: 네, 맞습니다.
1: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를 신청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2: 가사랑 이제 그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그 네. 뮤지컬이랑 영화에서 나오는 그 상황이 나 자신을 이제 이 진짜 이게 나야 라고 이제 내가 내 입으로 스스로 이렇게 약간 자존감 있는?
1: 네.
2: 없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생기면서 이제 약간 내 자신 그대로를 받아달라는 약간 그런 내용에 이라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좋아서 신청을 한 거여서.
1: 손지수님은 자기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신가요?
2: 네.
1: 아니, 딱 뵈면은 뭔가 이렇게 숨기거나 그런 게 뭐 나 아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 나다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살아가시는 분 같은 느낌이 들어서.
2: 아이고, 감사합니다.
1: 맞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전통주 인문학입니다. 전통주의 매력은 무엇이길래 전통주의 세계에 빠져 살아가고 계시는지 이것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주 하면 앞에서도 이제 몇 번 언급이 됐습니다만 막걸리를 먼저 떠올리는데 얼마나 또 다양한 전통주가 있습니까?
2: 이제 일반적으로 크게 세 종류로 나누자고 하면은 이제 막걸리, 우리가 흔히 아는 막걸리, 그 다음에 청주, 맑은 술이죠.
1: 제사 지낼 때 쓰는 술로 다들 알고 있는.
2: 네, 이제 그 청주, 그 다음에 네. 소주, 증류주.
1: 소주, 네.
2: 이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또 이제 법적으로는 총 여덟 가지의 술이 있어요.
1: 네.
2: 법적으로는 이제
1: 탁주.
2: 탁주가 이제 법적 인용어예요. 네. 막걸리랑 탁주랑 같은 말인데 네네. 이제 탁주, 청주, 약주, 소주, 일반 증류주, 과실주, 리큐류, 기타주류까지 해서 총 8가지를 전통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1: 아, 주 세법상의 8가지, 그러니까 만드는 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8가지로 나눠지는
2: 네,
1: 거네요.
2: 맞습니다.
1: 전통주가 아,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약주, 저희 어르신들한테 제 예의상 약주 한잔 하시죠? 약주 드실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이게 있는 술이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2: 네, 맞아요.
1: 약이 되는 술?
2: 이거는 이제 또 얘기하면 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1: 네.
2: 지금 나눠둔 기준이 이제 일제감정기 시대 때 일본 사람이 세워놓은 법안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1: 네네.
2: 청주가 이제 사케,
1: 네,
2: 이제 사케. 일본으로 했을 때 사케가 오사케. 되기 때문에 사케가 되기 때문에 사케 고급화를 위해서
1: 네.
2: 한국 전통 누룩이 들어가는 술들을 약주로 구분을 시켜버린 거예요.
1: 아.
2: 그래서 누룩이 1% 이상 들어가면은 약주가 되고 네네. 1% 미만이 들어가야 청주가 돼요. 지금
1: 감사합니다.
2: 법적으로.
1: 아, 좋은 지식 알려주셔가지고 아니,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청주면 청주답다고 마시고 이거 약주래요 마시고 했었거든요.
2: 사실 이제 다 청주라고 보시면 되세요.
1: 아
2: 이제 사실은 이제 예전부터 불렀던 말은 네. 다 이제 그렇게 맑은 술들은 청주로 불렀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손지수님이 참 200여 가지 넘는 전통주를 다루시는데 그래도 나만의 전통주 탑3 한번 듣고 싶고 그 이유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2: 이게 진짜 제일 어려운데요. 이게 이제 저희 손님들도 진짜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사실 언제 누구랑 뭐와 먹느냐에 따라 맞아, 맞아. 달라져요. 이게.
1: 맞아 맞아.
2: 이제 페어링도 하기도 하지만은 오. 또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하고 어떤 분위기로 먹느냐에 따라 약간
1: 그렇죠,
2: 최애술이 달라지기는
1: 그럼요.
2: 하는데 뭐 그럼에도 굳이 뽑아야 된다고 한다면은 네. 이제 맑은 청주 쪽에서는 이제 장성만리라는
1: 장성만리 네. 전남 장성은 아니죠?
2: 맞습니다.
1: 어, 맞아요?
2: 장성에서 만든 술이고요. 장성에서 만든 술의 향이 만리까지 간다 그래서 장성만리라고 이름을 지으셨고요. 얘는 연꽃이 들어간 술입니다. 연화주.
1: 연꽃.
2: 네. 그래서 맛 자체도 산미 올라온데 네. 산미로 시작해서 넘어간 다음에 감칠맛이랑 은은한 단맛이랑 마지막에 연꽃 향이 또 화사하게 퍼지는 네. 그래서 한식하고 페어링하기가 너무 좋아요.
1: 한식하고?
2: 네. 그래서 이야. 한식 주점에 만약에 얘 다른 한식 주점을 갔을 때 이 아이가 있다 그러면은 이 아이로 스타트는 많이 하는 편이에요.
1: 이야, 전주에도 많이 취급합니까? 아니면은 이제 지수님이 하는 곳에만 취급합니까?
2: 전주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2: 네.
1: 오, 그 외리단길에 있는 지수님 그 전통집 빠야만 가야 맛볼 수 있는.
2: 그쵸. 일단 전주에서는.
1: 네, 전주에서는. 네. 장성만리 연꽃. 아니, 이 연꽃 하면 또 덕진 공원의 연꽃하고 또 매치가 되잖아요. 그 포토존에 딱 앉아가지고 연꽃 필 때. 그쵸. 덕진 연꽃 바라보면서 이 장성만리라는 이, 응? 술을 딱 해 먹으면 정말 괜찮겠다.
2: 오, 맞아요. 얘는 그냥 단독으로 먹어도 맛있어요.
1: 아, 그래요?
2: 네. 약간 감칠맛 있는 화이트 와인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1: 아, 감칠맛 있는 화이트 와인 같은. 네. 네. 그럼 두 번째는 또?
2: 막걸리 중에서는 이제, 사실 막걸리는 저는 계절을 많이 타거든요. 이제 날씨를 많이 타는데, 네. 약간 날이 이렇게 무더워질 정도에는 조금 가볍고 산뜻한 애들을 좋아하는데, 오. 지금 날씨에는 이제 꽃잠이라는.
1: 꽃잠?
2: 네. 막걸리가 있는데 네. 단양주로 빚은 막걸리고요. 단양주는 이제 술을 한 번에 빚는데 이것도 조선시대부터는 여름에 많이 네. 사용하던 막걸리 만들던 기법 중에 하나였고요.
1: 네.
2: 이 단양주 꽃잠 특징 자체가 자잘자글한 탄산도 같이 있고 오. 산뜻한 산미인데 약간 슴슴하기도 하거든요.
1: 네.
2: 그래서 여름에 벌컥벌컥 마시기가 너무 좋아요.
1: 아, 여름에 벌컥벌컥 마시기 좋은 꽃잠이라는 막걸리.
2: 네.
1: 그러니까 이 전통주 소믈리에시니까는 그 맛에 대한 표현도 이렇게 다양하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표현을 맛있게 하시고 계셔서.
2: 그렇죠. 이거 표현을 잘 해야지 이제 손님께 잘 이제
1: 예,
2: 이제 설명을 드려서 이제 사실 술은 기호식품이잖아요. 그래서 네. 같은 술을 마시더라도 사람마다 느껴지는 게 다른데 이제 저는 이제 그냥 그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술의 이제 이런 맛이 나오니까 이런 맛을 중점으로 한번 느껴보시면은 된다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고 또 사람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느껴지는 맛을.
1: 저는 요리사분들 또 요식업 하시는 분들 존경하는 게 그 맛을 소비자 고객에게 소개를 해야 하잖아요.
2: 근데
1: 맛이라는 게 먹어서 이제 알게 되는 게 대부분이지 이걸 어떻게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표현이 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 맛을.
2: 그래도 한국어가 표현하기는 제일 쉬워요.
1: 아,
2: 이제 이게 다른 언어로 넘어가면은 이게 이제 자글자글한 막 이런 거를 되게 약간 딱 한 단어로 끝나버리거든요. 거기 이제 뭐 영어나 그런 쪽에서는. 근데 이제 한국은 조금 더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한국어로 했을 때 조금 더 표현하기가 쉬운.
1: 오히려 풍부하셔야 할 것 같아서 이야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에.
2: 알고.
1: 네. 참 세 번째 또 소주류가 있다고 하셨어요.
2: 네. 이제 소주류가 진짜 워낙 너무 많아서 이제 그 중에서 최근에 이제 좋아하는 소주는 이제 리소주라고 해서
1: 리소주?
2: 네. 익산에서 만드는 고구마 소주입니다.
1: 고구마 소주라는 게 있습니까?
2: 네.
1: 오.
2: 이제 고구마 소주도 우리나라 역사의 감자 소주라고 해서 조선시대 문헌에 등장하는 소주 종류 중에 하나고요.
1: 우와.
2: 이제 또 익산하면 고구마가 유명하잖아요.
1: 네.
2: 거기서 나오는 고구마를 사용해서 만든 소주인데 깔끔하면서도 진짜 화사한 향과 풍미가 되게 매력적인 아이라서 진짜 그냥 마셔도 맛있고 너무 독하다라고 하면은 하이볼? 로 만들어도 괜찮고
1: 아, 하이볼로까지도?
2: 네. 오. 그리고 고기류, 생선류 두 개 다 잘 어울려요.
1: 아 그래요?
2: 네.
1: 익산 지역술인 거죠?
2: 그렇죠. 익산의 지역술이고 이제 그 이제 리소주 자체가 그 리자가 대표님 성함이에요.
1: 아 성함.
2: 이씨셔서 리가 앞에 붙어서 이제 리소주가 된 거예요.
1: 이야. 아니 익산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도 저는 이런 고구마 소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늘 찾는 소주. 뭐, 일반 한국 사람이 뭐 늘 찾는, 뭐.
2: 네, 그쵸. 이제 초록색
1: 뭐
2: 병,
1: 두꺼비랄지 뭐.
2: 네네네.
1: 그런 것만 알았지. 아니, 소주도 이렇게 다양한 전통 소주가 있다는 걸 몰랐네.
2: 우리나라가 약간 술에 진심인 민족들이라 예로부터 약간 진심이셔서 종류가 진짜 엄청 다양합니다.
1: 지수님 네. 거기 가도 맛볼 수 있다.
2: 네.
1: 알겠습니다. 자, 전통주 입문자. 아, 전통주 저도 한번 배우고 싶어요. 한번 맛보고 싶어요. 이제 앞으로 즐기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워낙 종류가 많으니까 전통주를 좀 제대로 즐길 수 있는 팁을 한번 좀 알려주세요.
2: 사실 전통주도 술이기 때문에 또 술은 기호식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즐긴다라는 거는 사실 나만의 즐기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예 모르는 것에서 시작하기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좋기는 한데 이제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한국에 되게 다양한 술 박람회가 있습니다. 오. 다양한 술 박람회가 있는데 1년에 한 못해도 15번 정도
1: 국내에서
2: 네. 국내에서 그런 다양한 술 이제 박람회가 있는데 요새는 한국에 열리는 박람회에서 참가 업체 중에 전통주 업체가 무조건 들어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2, 3년 전부터 전통주 업체들이 참가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서 네네. 거기 가서 내가 좋아하는 내가 평상시 좋아하는 술도 맛보고 새로운 이제 그런 전통주도 맛볼 수 있는
1: 시음할 수 있으니까
2: 시음이 가능하죠.
1: 오호.
2: 그리고 거기서는 만드신 분의 설명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1: 아 그러네요.
2: 네. 원래 만든 사람의 의도와 이런 설명이 조금 더 와닿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질문하고 내가 좋아하는 맛을 찾아가는 것도 좋고요.
1: 아, 전주에도 발효식품 박람회 있잖아요.
2: 네. 거기도 나옵니다. 네. 거기도 전통주 부스들이 있습니다.
1: 기억났어요.
2: 네.
1: 맞아요. 발효식품 박람회라고 하길래 저희가 이제 고추장, 된장 그런 쪽만 생각했거든요.
2: 막걸리랑 청주도 발효식품이어서 네. 맞아요.
1: 가니까 있으시더라고요. 부스 이렇게 차리셔서 하시더라고요.
2: 네, 맞아요.
1: 그래서 몇 번 이제 시음해봤는데 아 이런 맛에 또 전통주 술이 있구나 좀 네, 새로움을 좀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2: 네, 맞아요. 이제 그런데 가셔서 시음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뭐 평상시에 드시는 것처럼 막 엄청 종이컵 한 잔 이런 식으로 드시는 게 아니라 진짜 소주잔보다 작은 잔으로도 시음이 가능하시고 하기 때문에
1: 네네.
2: 거기서 여러 가지를 맛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맛이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찾으면서 하시는 것도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전통주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택배 배송 인터넷 택배 주문이 가능한 술입니다.
1: 아 정말요?
2: 네.
1: 다른 술은 못 사고 전통주만.
2: 네, 다른 술은 무조건 픽업.
1: 아.
2: 인터넷 주문은 가능하더라도 내가 직접 가서 픽업을 해와야 되지만 네네. 전통주는 집에서 받아볼 수 있어요.
1: 오호.
2: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일반적인 네. 다른 데서 이제 어쨌든 주점이나 이런 데서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 내가 좋아하는 맛을 찾았다? 그러면은 집에서 그냥 편하게 핸드폰으로 주문해서 드실 수가 있어요.
1: 그러네요. 아니, 인터넷으로 주문할 수 있다니 참 얼마나 편합니까? 자기가 한번 검색해봐서, 이 맛의 전통주를 한번 사볼까? 해가지고 주문해가지고 집 앞까지 배달. 그렇죠. 그럼 마셔보고, 접근이 용이성.
2: 네.
1: 그러네요.
2: 좋습니다.
1: 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두 번째 주제의 마지막 질문 여쭤볼게요. 이제 지수님과 녹음하고 있는 오늘이 6월 초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덥습니다.
2: 맞아요.
1: 올 여름 어떻게 날지 정말 걱정인데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전통주라는 게 있을까요? 한번 안주와 함께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2: 이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이제 네. 그 중에 여름에 먹는 술이 있습니다. 과하주라는 술.

0: 있는데 이제 그거 만드는 방식하고 거의 동일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포트와인보다 100년 앞선 역사 기록을 가지고 와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과주가 이제 그런 포트와인과 같이 달콤하면서 약간의 알코올감이 있어요. 이제 이 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먹을 경우에는 이제 술이 약하신 분들은 조금 너무 세다고 느껴질 수가 있기
1: 때문에. 도수가 있습니까?
0: 그쵸. 이제 주정 강화를 했기 때문에 보통 평균 도수가 한 18도에서 20도.
1: 어우, 저한테는 딱입니다.
0: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먹어도 좋은데 또 이게 이제 온더락이나 아니면 얼음 가득 채운 잔에다가 부어서 먹으면은 그 단맛이 약간 끈적한 단맛이거든요. 이게 네. 조금 깔끔한 단맛으로 바뀌면서 시원하게 먹기에 좋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달콤하기 때문에 이제 또 여름 되면 이제 수박이나 네. 화채 이런 거랑 같이 먹어도 찰떡궁합입니다.
1: 이야. Yeah. 아니, 이번 여름 그렇게 한번 보내봐야겠다. 과하주.
0: 네.
1: 이것도 지수님 가게에서 맛을 볼 수가 있고.
0: 그쵸. 이제 과하주라는 게 술 종류의 이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네. 제품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엄청 다양한 과하주도 있어서 내 입맛에 또 이것도 맞는 과하주 찾는 재미도 있죠.
1: 좋은 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과하주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신청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네, 볼빨간 사춘기, 나의 사춘기에게 듣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주제, 전통주와 전주입니다. 자, 전주라는 도시는 전통주와 궁합이 맞나요?
1: 네, 궁합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전주라는 거는 이제 한옥마을을 기반으로 형성된 관광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0: 네.
1: 또이 한옥이라는 게 전통과 관련돼 있지
0: 그렇죠.
1: 않습니까? 그래서 궁합은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0: 그래서 지금 매장도 한옥마을과 멀지 않는 곳에
1: 네, 일부러 그 위치에
0: 위치
1: 했어요.
0: 딱 좋은 곳에 위치해 주신 것
1: 이제
0: 같아.
1: 그 객사라고 해서 이제 옛날 시내라고 부르는
0: 맞아요.
1: 네네.
0: 객사.
1: 그 사이에 이제 저희 매장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딱 좋은.
0: 외리단길이라고 하면 뭐다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쉬운 점 말씀해 주셨던 게 전북에 있는 이제 유명한 양조장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긴 하지만 다양한 양조장이 좀 없다는 게 아쉽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말씀이신지.
1: 진짜 유명한 양조장들은 전북에 조금 많습니다. 이제 뭐 들으면 아실 만한 이강주가 있죠. 이제 조선
0: 네.
1: 3대 명주 중에 이강주. 그
0: 배로 만든.
1: 다음에, 네, 배생강. 그리고 이제 조선 3대 명주 중에 한 가지가 더 전북에 있어요. 정읍의 중력고라는 소리 이제.
0: 중력호?
1: 네, 중력고가 이제 조선 3대 명주 중에 또
0: 아,
1: 하나인데,
0: 처음
1: 네,
0: 알았어요.
1: 이게 또 전북 정읍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0: 3대 명주 중에 하나가 전북에
1: 두 가지가
0: 두
1: 있는
0: 가지나
1: 거지. 두
0: 있네요?
1: 가지나 이제 전주에 있는 거죠. 아니,
0: 왔다.
1: 전북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란지교라는 양조장이 이제 순창에 있는데 이제 여기 양조장은 이미 해외 수출부터 해서 신라호텔까지 입점돼 있는 양조장.
0: 순창에 있는
1: 네.
0: 양조장에서
1: 그리고 이제
0: 이야.
1: 우리나라 누룽명인 1호 분이 계세요.
0: 네.
1: 이제 식품 명인 분이 아니라 누룽명인이라는 게 이제 대한민국 누룽명인이라는 게 1호 분이고 아직도 그분 혼자신데 그분이 또 정읍에서 양조장하고 계십니다. 이제 한영성님이라고
0: 네.
1: 청명주라는 술을 빚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요. 이렇게 이제 엄청 유명한 양조장들 그리고 이제 송화백일주라고 해서
0: 저기 모학산
1: 네 맞습니다.
0: 네.
1: 완주에서 빚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스님이 빚는
0: 맞아요.
1: 사찰술이고요. 그분이 이제 대한민국 식품명인 1호 분이시고.
0: 이야. 아니, 저 등산할 때 오가면서 뵀는데 그렇게 유명한 분이셨어요?
1: 네, 엄청 유명한
0: 이야.
1: 분이십니다. 이제
0: 이야.
1: 진짜 이런 다양 이런 크고 굵은 양조장들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인지 다른 약간 이제 작은 양조장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조금 다양한 양조장들은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0: 좀더 다양한 색깔의 좀 술맛을 낼수 있는 양조장이 더 많이 나왔으면 싶다는 말씀이신 거죠?
1: 그쵸, 이제 양조장마다의 각각의 색이 있기 때문에.
0: 문파의 그 비법이 있듯이, 술 비법이
1: 약간 이제
0: 있듯이,
1: 그런 느낌이죠.
0: 양조장에도 비법 그런 거 있잖아요.
1: 네네네.
0: 네, 알겠습니다. 자, 전통주를 바라보는 전주 시민의 시선, 좀 어떻게 변화가 있나요? 좀 어떻습니까?
1: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아직까지도 저희 매장 신규 손님은 타지역 분들이세요.
0: 오.
1: 전주 단골 손님들은 이제 어느 정도 많고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는 하지만
0: 네네.
1: 대부분 이제 전문직이라고 하죠. 이제
0: 네.
1: 교수님들이나
0: 오.
1: 병원장님들 이제 이런 분들 위주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이게 일반적인 시선으로 볼수 있나? 약간 그런 느낌 때문에
0: 네.
1: 그럼에도 처음 오셔서 이제 쟁반원하실 때는 무조건 다른 분 같이 데리고 와서 즐기시는 분들도 있고 전통주가 이제 항상 똑같은 반응이긴 한데 전통주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이런 반응이 조금 아직 이제 그런 현재 진행형 느낌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0: 고급진 느낌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좀 가격에
1: 가격대가
0: 좀
1: 있죠.
0: 아직까지는
1: 네, 가격이 아직까지는 이게 비싸요. 가격대가 일반 술에 비해서는
0: 네네.
1: 가격대가 조금 비싸죠.
0: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니까 그만큼 이제 좋은 먹거리도 그만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시민들이 좀더 많이 보급되고 즐길 수 있으려면 또
1: 그렇죠.
0: 시민 눈높이에 맞는 또 이제 가격대라는 게또 있으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
1: 네, 맞아요. 이게 사실 약간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정보량이 조금 적어요.
0: 정보?
1: 이제 위스키나 예. 와인은 비싸더라도 소비가 되거든요.
0: 그렇잖아요. 어, 그러네.
1: 그 이유는 인터넷에 쳤을 때 아니면은 내가 뭐 인스타를 이제 SNS를 보거나 이런 거를 했을 때 검색을 했을 때 정보가 너무 다양하고 많이 나와요.
0: 네네.
1: 근데 전통주는 너무 적어요. 그래서 내가 확인하고 할 수 있는 정보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데 조금 더 주저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0: 또 아마 이런 제 추측입니다. 아마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으니까 전통주 하면 막걸리 먼저 떠오르니까 막걸리 하면은 좀 저렴한 또 술이기도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아니 막걸리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저렴한데 다른 전통주는 이렇게 비싸단 말이야?
1: 그렇죠. 그 기준도 있어요. 그 기준도 있어요.
0: 있을 것 같아.
1: 네, 맞아요.
0: 위스키는 이렇게 비싸게 돈 그쵸, 내고 먹을 만한 술.
1: 이제 약간 그렇게. 네 그렇죠. 이제 처음 내가 시작했던 그 어떤 술의 가격대가 이제 맞아.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있죠.
0: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제 시나 도에서 우리 전통주 또는 전통 목걸이를 판매하는 매장에는 뭐 지원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손님이 전통주 한 병을 살 때 50%는 시나 도에서 가격을 좀 지원해 준다거나. 그러면은 좀 더, 아니, 왜냐면 이게 무슨 예산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러면 그만큼 시민들이 전통주, 전통 목걸이 많이 더 즐길 거 아니에요. 일단은 보급시켜야 하잖아. 감히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1: 그게 뭐이? 이제 행정구역이 다 나눠져 있어서 어렵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내 행정구역에서 나오는 술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들도 있으니까.
0: 아, 그러네.
1: 그쵸.
0: 참 쉽지 않네요.
1: 네, 맞아요.
0: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의. 전주에서 만들어가고 싶은 전통주 바 문화가 있을까요?
1: 그렇게 큰 포부는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저는 이렇게 다양한 전통주가 있다라는 것과 이제 이렇게 퀄리티 괜찮은 애들도 있고 하는 이렇게 약간 소개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서 사실 이게 이제 전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전통주 소비량이 높지는 않아요.
0: 아.
1: 이제 전체 시장을 봤을 때는 1% 매출, 이제 매출액이라고 하나? 이제 이런 거를 따졌을 때는 1% 정도를 전통주가 차지하고 있어서
0: 네네.
1: 저는 이제 사실 전주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통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입문하시고 싶은 분들이나 생소하신 분들에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맛도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술이에요라는 약간 그런 소개를 하고 싶은 바가 되는 게 그게 이제 제가 그냥 운영하면서 약간 신념이라고 해야 되나 가치관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와인 못지않게 전통주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종류와 맛이 다양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주 시민분들 먼저 전통주를 좀 많이 즐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1: 이제 전통주 자체가 사실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이제 카테고리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전국에서 많이 노력하셔서 퀄리티나 맛이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다른 술과 뒤지지 않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이 우리 것을 즐겨라라는 게 아니라 우리 것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0: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손지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6년 즐거운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aptain, my captain. Sit down, Mr. Anderson. You hear me? Sit down. Sit down. This is your final warning, Anderson. How dare you? Do you hear me? Oh, Captain, my captain. Mr. Overstreet, I warn you. Sit down. Sit down, all of you. I want you to see him. Sit down. Leave, Mr. Keating.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아리스토텔레스. 9.20411 다양성을 말하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하루 보내세요.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0: 천주 유니버스 로컬 대담. 저번 주에 이어서 분량 조절 실패로 2부로 넘어온 우리 플로리스트 김혜슬님과의 또 이야기 이어서 오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분량 천사 예수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두 번째 뵈니까 더
0: 네
1: 긴장도 풀리고 좋네요.
0: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좀 더 대실까요?
1: 이렇게 얘기할까요?
0: 네네. 네. 좋습니다. 일단 저번 주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사적인 이야기도 나누고.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1부로 끝날 예정이었으나.
1: 그러니까요.
0: 예슬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어떻게 이번 주까지 2부로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아마 이 로컬 대담의 처음이자 마지막 2부가 되지 않을까.
1: 네. 최초이자 마지막이군요.
0: 그쵸. 웬만하면
1: 특별한데요.
0: 아 그래요?
1: 네.
0: 방금 말투 영혼이 좀 없으셨는데요.
1: 아 그래요?
0: 웬만하면 제가 또 시간을 많이 안 뺏고 싶어하는 스타일이어서.
1: 네, 근데 더 뺏어주세요. 전 좋아요.
0: 아니요, 오늘 오늘 너무 바쁘신 상태에서 오셔가지고 제가 또 괜시에 살짝 좀 죄송한 마음이
1: 아닙니다.
0: 들었어요. 또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나와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저번 주에 이제 뭐 어떻게 꽃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에 대한 얘기 나눠봤고,
1: 네.
0: 그리고 이제 뭐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했었습니다.
1: 아, 어머니께서 이제 권유하셔가지고.
0: 그쵸, 그쵸. 맞아요.
1: 꽃을 시작했다는.
0: 네네네.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일적인, 이제 운영하시는 우리 어반가든 스튜디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면.
1: 네.
0: 또, 어반가든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면서.
1: 네.
0: 굉장히 좀 특별한 일을 겪으셨다고 들었습니다.
1: 특별한 일이라기보단.
0: 네.
1: 최근에 되게 재밌었던 일이 있었어요.
0: 네. 잠깐만, 이거랑 또 다른 얘기죠.
1: 아, 죄송해요.
0: 아니요. 아, 좋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고 바로 들어왔어요.
1: 아,
0: 오늘은
1: 그래요?
0: 시간이 좀 넉넉합니다. 네네.
1: 아니, 요거는 그냥 좀 재밌었던 일이고.
0: 네.
1: 질문지에 있었던 대답은 제가 바로 해드릴게요.
0: 아니, 그럼 재밌었던 이야기부터 가시죠.
1: 웨딩을 저희가 출장 웨딩을 또 자주 나가다 보니까
0: 네.
1: 그날 되게 예쁜 날에 예쁜 시간에 햇살 좋은 시간대에 정말
0: 네.
1: 예쁘게 결혼하시는 우리 신랑 신부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0: 장소가 어디였나요?
1: 말해도 되나요?
0: 그럼
1: 전주였는데 한정식 집이었어요.
0: 네, 아, 네. 네,
1: 레스토랑 고급 레스토랑이었는데 거기를 이제 저희가 예쁘게 꾸며드리고 이제 막 너무 감사하다. 막 너무 예쁘게 꾸며주셔서 감사하다.
0: 네.
1: 이러고 너무 기분 좋은 상태로 들어왔거든요.
0: 네.
1: 그날 모든 게 정말 아름다웠어요. 부케도 너무 아름답고 신랑 신부님도 너무 아름답고 현장 분위기도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0: 네.
1: 그 기분을 저희가 막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막 뿌듯한 상태로 이제 자 이제 그러면 정리하고 매장으로 들어갈까 해서 매장에 도착했는데
0: 네.
1: 저희가 차에서 매장 도착해서 차에서 내린 저희 선생님이 매장 들어갔다가 갑자기 선생님 아 막 이러면서 갑자기 네. 나오시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호들짝 놀래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딱 봤더니 수도가 터져가지고
0: 매장에요.
1: 네 매장에 수도가 터져서 물난리가 난 거예요.
0: 어머.
1: 그래서 막 와 이거 릴스 각이다 막 이러면서 다 카메라 켜 막 이랬거든요.
0: 네.
1: 근데 와 이거를 찍어가지고
0: 네.
1: 진짜 조회수가 30만이 넘었어요.
0: 도합
1: 조회수가 거의 40만 정도 돼가지고
0: 네.
1: 야 이거는 고생한 나한테 릴스 신이 나 떡상하라고 소재를 보내줬다.
0: 네네.
1: 우리 신랑 신부님 예쁘게 보내드리고 기분 좋게 왔더니 또 올릴 게 또 하나 생겼네 막 이러면서
0: 오히려 좋아.
1: 네 막 그랬는데 CCTV를 이제 켜가지고
0: 네.
1: 언제부터 켜져 있었나 보려고 했더니 CCTV도 다 물에 젖어가지고
0: 물이 얼마나 차 있었길래
1: 그거는 한번 보셔야 돼요. 정말 매장 바닥이
0: 네.
1: 찰랑찰랑 할 정도로 저희 매장이 한 단이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0: 네.
1: 거기서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사무실이 이거는 재해를 입은 것처럼
0: 네.
1: 물이 가득 찼더라고요. 그런 재밌는 일이 한번 있었고 이런 일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0: 아, 누군가는 일평생 겪지 않을 일들을 어쩌다 한 번씩 꼭
1: 맞아요.
0: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 네,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그러면, 소재가 끊이지 않는다.
0: 그 물난리로 뭐 다른 뭐 곳에 피해가 가진 않았나요?
1: 다행히 저희가 들어간 곳이 건물도 좋고 해가지고 딱히 뭐 고장나거나 이런 거는 저희 CCTV밖에 없었고요. 네. 나머지는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물 먹고 한 것도 이게 수돗물이 터진 거여가지고 네. 깨끗한 샤워를 한번 했다, 외장이. 아. 그래서 그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고.
0: 물 청소 한번 했다.
1: 네. 그 릴스가 아직도 좋아요가 계속 눌리고.
0: 방송 저희가 마치는 대로 제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너무 진짜, 궁금하네요.
1: 진짜 웃겨요. 뭐 하는 것인가, 저 사람을 물 틀어놓고.
0: 네, 뭐. 근데 이게 막상 그 겪어보면 사실 이렇게 침착할 수 없잖아요.
1: 그쵸. 아, 이거 좀 그럴 수 있는데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면 그쵸? 멍해요. 갑자기 영혼 분리가 되면서 제 3자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돼요. 유체 이탈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좀 화도 안 나더라고요.
0: 아, 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났는데 저희 신혼집이 약간 구축 한 6, 7년 된 아파트를 이제 리모델링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네. 네, 들어가서 집에 들어간 지 이제 2달 만에 이제 아침에 자고 있었는데 계속 벨이 울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 집에 찾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 아침에 심지어 6, 7시였어요. 아침. 그래서 뭐 잘못 눌렀나 좀 자고 있는데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갔는데 아랫집에서 오셨다고. 그래서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수도가 터져서 지금 우리 집으로 물이 새고 있는 것 같은데 보셔야겠다고 가지고 예? 해서 이제 그 저희 싱크대를 딱 바닥을 열었는데 물이 그냥 차량 하고 있는 거예요. 싱크대 밑에.
1: 거예요?
0: 네. 그래서 그 절수 페달이라고 아세요?
1: 네. 그게 고장 났구나.
0: 네, 그 절수 페달의 호스가 이제 그때 한창 막 갑자기 확 추워졌다가 풀리고 막 그때였어요. 그러면서 좀 느슨해졌는지 거기서 물이 계속 새가지고 그래서 이제 밑에 집 창도 다 막 물에 젖고 해서
1: 아이고야.
0: 아, 그러면 이거는 일단 한번 말려보시고 저희도 한번 말려볼 테니 정말 피해가 크시면 말씀해달라라고 했는데 또 다행히 또 너무 좋으신 분들이어서
1: 다행이네 진짜.
0: 말려보니까 좀 괜찮네요. 일단 뭐 나중에 더 문제 생기면 말씀드릴게요 라고 넘어갔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걸 보니
1: 그나마 잘 마무리가 됐네요. 그러면
0: 진짜 저도 그때 순간 영혼이 나가는 게 딱 문 싱크대 문 열자마자 이게
1: 화도
0: 뭐지?
1: 화도 안 나요 그거.
0: 맞아요. 그래서 보고
1: 멍 때리게 돼서
0: 네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1: 누가 죽지 않았으면
0: 그럼요.
1: 요 정도면은 뭐 일상에 재밌는 일 하나 터졌다. 돈 많이 안 들었으면
0: 그렇죠 맞아요.
1: 그렇게 넘어가야죠.
0: 그래도 매장은 잘 정리가 되셨나요?
1: 네, 오히려 한번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깨끗해졌고요. 벌레들도 네. 싹 사라졌어요.
0: 아, 그렇죠.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약간 진짜 헤일이 밀려온 쓰나미가 온 듯한 느낌일 거 아니에요. 아, 정말 제대로 청소 한번 네. 하셨군요.
1: 그리고 이제 네. 그런 재밌는 일도 있었고 네. 이제 제가 좀 이제 많이 기억에 남는 네. 이제 대본에 있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데
0: 예슬님 오늘 갑자기 약간 프로처럼 대본을 책임지기 시작하셨어요.
1: 두 번 하니까 또
0: 그러니까 역시 프로는 다릅니다. 네, 한번 대본으로 가시죠 우리.
1: 아, 그러면
0: 네.
1: 이거는 어반가든뿐만이 아니라 제가 꽃일 시작하고 나서 네. 경험한 건데 그 시크릿이라고 혹시 아세요? 막 끌어당김의 법칙 막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0: 그 시크릿이 책 이름 아닌가요? 옛날에 그 베스트셀러였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근데 그게 끌어당김이랑 같은 맥락이에요.
0: 네네.
1: 그래서 그냥 이거는 경험하기가 조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쵸. 사실 네네. 끌어당김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어디다가 적어놓고 있으면은 네네. 언젠가는 이루어진다. 염원하면은 우주의 기운이 모여가지고
0: 그쵸, 그쵸.
1: 막 그런 건데 이거를 제가 좀 경험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서
0: 네.
1: 저는 그게 가장 크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크게 기억이 남거든요.
0: 그럼 어떤 거였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1: 근데 되게 많아요.
0: 그래요?
1: 제가 대학 아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면서 네. 꽃일을 되게 열심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때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그 제가 할 수 있는 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메모장을 켜가지고 리스트를 다 적어놨었어요.
0: 네.
1: 근데 막 뭐 자격증 따기 어디 대회에서 상 타기 이 대회 나가기 뭐 대회가 되게 많았거든요.
0: 네네.
1: 그리고 뭐 미국 협회에서 뭐 자격증 취득하기 뭐 이런 것들도 막 다 적어놨어요. 약간 네가 이룰 수 없는 것 같아 하는 것들도 다 적어놨었거든요.
0: 네.
1: 근데 그거를 고등학교 입학해서 적어놓고 그러고서 까먹었어요.
0: 네.
1: 진짜 까먹었어요. 근데 졸업할 때쯤 그거를 어떻게 하다가 열어봤는데 제가 그거를 3분의 2 정도를 다 이룬 거예요.
0: 진짜요?
1: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0: 아니, 근데 그거를 왜 적게 되신 거예요, 갑자기?
1: 그때는 뭐 시크릿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아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 리스트를 적어놓으면은 정신 못 차릴 때 한번 보면 뭘 해야 되는지 가닥이 다시 잡히겠지 길을 좀 찾겠지 싶어가지고 왜냐면은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길을 좀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메모장에다가 그 적어놨는데 그러려고 적어놓은 건 아니었는데
0: 네.
1: 이게 적어놓고 나니까 그리고 그걸 초반에는 자주 봤었거든요.
0: 네.
1: 내가 뭐 하나 해결하면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지 하면서 보고 그랬어가지고 근데 이제 하는 게 너무 많아서 바쁘니까 이제 점점 못 보는 거예요.
0: 네.
1: 근데 이제 한 3년 그걸 쓰고 나서 한 3년 뒤에 보니까 제가 한 3분의 2 정도는 거의 다 했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 그리고 나서 그걸 보고 나서도 더 신기한 게 뭐냐면 네. 아직 못 이룬 것도 있었어요.
0: 네.
1: 근데 그런 기회들이 자꾸 오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뭐 어디 뭐 그때 얘기했던 올림픽 선수 이런 거에 네네. 출전하고 싶다 이런 것도 적어놨었는데 그거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갑자기 넘어오게 된다든지
0: 네.
1: 그래서 그거를 뭐 다 선택하진 않았지만 그거를 실행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기회가
0: 오죠. 네,
1: 계속 오더라고. 거기 적어놨던 것들이 계속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신기한 경험이 있었다.
0: 근데 그 기회들이 그리고 그때 그 올림픽 같은 데서 이제 입상하셨었잖아요.
1: 올림픽은 아니고요. 기능 네. 경기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했던 적은 있어요. 이게 대회가 워낙 많아서.
0: 아, 네네네.
1: 네.
0: 그 기능 경기 대회도 그 목표 중에 하나였나요?
1: 네. 그게 플로리스트 중에서 디자인 공부하시거나 네. 하는 분들은 거기 한 번씩 다 나가시고 했었던 거 같아요. 저가 이제 그때 활동했을 때
0: 네.
1: 가장 히트일 때였어요. 기능 경기 대회 안 나가?
0: 약간 히트라는 표현을 진짜 한 5년 만에 들어보는 것 같은데.
1: 아, 그래요?
0: 옛날에 그 누구죠?
1: 갑자기 히트.
0: 그 유행어
1: 무한도전에서
0: 그 유행어 이후로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순간 그래? 약간 옛날 그 향수가 스쳐 지나가는
1: 아 그렇군요
0: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1: 요즘 올드하다 네.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0: 아 근데 저도 결이 맞으니까 나이가 또 비슷하고 그런 결이 비슷하니까 저도 너무 즐겁습니다. 저 좋아요.
1: 다행이네요. 네. 조금만 더 젊으셨으면 못 알아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0: 아 그랬을까? 아니 그래도 뭐 한 위아래로 5살 정도는 이제 같은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1: 그렇군요.
0: 무도 키즈 세대시잖아요. 아 설마
1: 그렇긴 한데 잘 안 봤어요. 전 무도 타입이 아니어가지고
0: 아 서운한데요.
1: 죄송해요.
0: 아 서운한데요 이거.
1: 근데 웬만한 건 다 알아요.
0: 아
1: 하도 많이
0: 그쵸, 워낙 밈이 네, 워낙 많으니까
1: 너무 많아서 네네. 히트다 히트도 모를 수가 없어요.
0: 그렇죠 그렇죠. 아 약간 다음에 무도 조금 배워오시면 좋지 않나라는 일단 생각을 해봤고 사실 이 시크릿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나에게 기회가 와야 되잖아요.
1: 맞아요.
0: 일단 내가 뭐 목표로 적어놨더라도
1: 맞아요, 맞아요.
0: 사실 이끌어당김의 법칙이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들었을 땐 되게 사이비 같잖아요.
1: 맞아요.
0: 이렇게 적어놓고
1: 맞아, 맞아.
0: 그냥 생각 염원하다 보면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 이제 약간 사이비 같은데 맞아. 사실 그 책에서도 늘 그렇지 말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적은 것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떠올리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1: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보니까
0: 네.
1: 그거를 적어놓고 저는 거기에 완전히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대학생 됐을 때 네. 처음으로 그 인간관계인가?
0: 네.
1: 아, 대학 졸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그 대학 수업에서, 교양 네네. 수업에서.
0: 아, 예.
1: 그 수업을 들었을 때 시크릿이란 거를 알려주겠대요.
0: 아, 네.
1: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려줄 테니까, 왜냐면 이제 막 20살 된 애들이니까,
0: 그쵸.
1: 너희의 꿈들을 이렇게 펼쳐봐라. 바라는 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한번 꾸려봐라. 이런 거를 좀 알려주려고
0: 네.
1: 교수님이 같이 알려주셨는데, 근데 지금 제가 그런 것들을 자주 듣다 보니까 좀 알겠는 게, 그냥 적어놓고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내가 적어놓고 계속 볼 만큼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0: 그렇죠.
1: 그리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그걸 적어놓고 3년 동안 정말 꽃일에 완전 미쳐가지고
0: 네.
1: 완전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쪽으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만큼 나한테 그런 기회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0: 맞아요.
1: 그래서 그런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결국 그거에 얼만큼 몰입하고 몰입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냐, 실천하냐의 네. 문제지.
1: 맞아요.
0: 그거를 뭐 적어놓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예, 오해하지 마시고.
1: 적는 게 포인트가 아니다.
0: 그렇죠.
1: 몰입이 포인트다.
0: 그렇죠. 근데 이제 적는 게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 그거죠. 그러니까 목표가 꽃일을 잘하고 싶다라는 그 확실한 명료도가 높은 목표가 있으셨고,
1: 네.
0: 뭐 저도 이제 그런 끌어당김의 법칙 같은 걸 많이 보고 나서 이제 적는 저의 꿈 목표들도 굉장히 명료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목표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리스트가 쫙 나오는 거죠.
1: 맞아요, 맞아요.
0: 그게 이제 적으셨던 거고.
1: 맞아요.
0: 그래서 그걸 또 이루려고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결국
1: 맞아요.
0: 그 최종 목표에 다다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맞아.
0: 그때
1: 네. 더 큰 걸 적었었어야 되는데.
0: 지금이라도 적으면 되죠. 아, 우리 아직 젊잖아요.
1: 아, 우리 한번 가서 써볼게요. 그럼.
0: 그러면 저는 항상 말하는 게 저희가 어리진 않은데 젊다. 우리 나이가
1: 맞아.
0: 아직 이제 어리지 않지만 아직은 젊다. 뭐든 할 수 있다.
1: 그때가 이제 막 20살, 19살 막 이러니까
0: 네.
1: 너는 10년 뒤에 뭐하고 있을 거야? 라는 그 종이를 받았었어요.
0: 네.
1: 저는 거기다가 나 10년 뒤에 되게 멋진 플로리스트가 돼가지고 저기 뉴욕에 가서 그 플로리스트들만 있는 그 협회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거기에 초빙이 돼서 나 드레스 입고 드레스... 그 바다 위에서 선상 파티를 하고 있을 거다. 유명한 플로리스트랑 막
0: 네.
1: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반은 이뤘어요.
0: 그래요?
1: 그래서 드레스는 민망해서 못 입고 머리에 꽃 달고 춤췄거든요.
0: 뉴욕에서요?
1: 시애틀에서 그런 행사를 참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적어놨었는데 그런 걸 경험하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0: 진짜.
1: 근데 또 그때는 이 서른이라는 게 되게 막 어른일 것 같았는데 지금 서른은 아직도 애인 것 같아요.
0: 응애죠, 응애.
1: 네, 너무 응애예요.
0: 맞아, 너무... 진짜 왜냐면 네. 뭐 어떤 업계든 사실 서른 살이라고 하면 진짜 애기예요.
1: 네.
0: 어떤 업계든 서른 살이면 아 이제 뭐 시작하는 애인가 보네라고 할 정도로 물론 내가 뭐 얼마나 일찍 시작했든 저도 이제 32살이지만 제 어깨에서 제 바로 위가 한 마흔 중반인가 그러세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저는 응애인 거예요.
1: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꽤 있으시네요. 네.
0: 이 어깨가 약간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는 어깨여서 약간 좀 그 존폐 위기가 있진 않지만 좀 언젠가 이렇게 위에 선배님들이 많이 떠나시면 그 받쳐줄 이어갈 사람 많이 없다. 갑자기 왜 저희 업계까지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 딱 말씀해 주셨던 게 그 시크릿의 딱 그거네요. 정석이네요. 네,
1: 맞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0: 꿈꿨던 것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나는
1: 네.
0: 미국에서
1: 네, 맞아요.
0: 유명한 플로리스트들과 함께 뭐 드레스를 입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 있었고 선상 파티도 하셨어요?
1: 아니요. 그 바다는 아니었고요. 땅 위에서 했어요.
0: 어쨌든 파티를 할 거야라고 그렇게 정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생각하셨던 거를 네. 그대로 이루셨으니까.
1: 너무 신기했어요.
0: 진짜.
1: 그리고 그거를 생각도 못했어요. 내가 그거를 이루고 있네라고 생각도 못하고 그것도 나중에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걸 적었구나. 이거를 나중에 알았던 것 같아요.
0: 아, 그런 걸 콘텐츠로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1: 잘 만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전 소재가 있는데 가공할 사람이 없어요.
0: 아, 이번에 뭐 그 물난리 만드신 것처럼 그냥 뚝딱 짧게 만드셔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1: 그 숙제를 내주시는 건가요?
0: 아니, 그냥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1: 너무 만들고 싶은데
0: 현생도 바쁘시죠?
1: 작업 나가는 것도 좀 빠듯하고
0: 맞아요.
1: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쾌하냐면 여러분들 목소리만 들어서 정말 다행인데 이렇게 다크서클 심한 게
0: 네.
1: 영상 하나 만들려고 6분짜리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네. 정말 6시간 걸렸어요.
0: 아니, 뭐 프로포즈 영상 이런 건가요?
1: 아니요. 저희가 일하는 과정을 일하면서 이제 떠드는 내용들을 그냥 편집해가지고 자막만 붙이는데
0: 네.
1: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0: 네.
1: 밤에 또 낮에는 할 일 하고 저녁에 시작해가지고 또 엄청 한 새벽 5시인가까지
0: 자막을 손수 다신 거예요?
1: 아니요. AI한테 시켰는데도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네. 익숙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쵸, 전문가가 그쵸. 아니라서 뭐 평소에 막 한 서너 개 만드는 사람이면은 빨리빨리 하면 할 수 있는데 이게 저는 꽃이 주잖아요.
0: 맞아요.
1: 영상이 주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0: 요새 더 먹고 살기 힘들다고 느끼는 게 옛날에는 뭐 하나만 자르면 됐잖아요.
1: 맞아요.
0: 꽃만 자르도 됐고.
1: 근데 맞아요.
0: 요새는 꽃은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고.
1: 맞아.
0: 말도 잘해야 되고.
1: 맞아요.
0: PL도 잘해야 되고. 컨텐츠도 잘 만들어야 되고.
1: 맞아.
0: 뭐 사진도 잘 찍어야 되고. 잘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1: 맞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해요.
0: 진짜 세상에서 제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인 것 같아요.
1: 그 한 우물 깊게 파라고 하잖아요.
0: 네.
1: 근데 저는 우물 하나는 깊게 파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0: 네, 그렇죠.
1: 근데 깊은 우물을 하나 파고 잔잔바리 우물도 몇 개 파야 된다.
0: 제가 딱 그런 마인드입니다.
1: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고 뭐 블로그나 사진 찍는 거나 이런 것들은 좀 얕게만 알아도 반은 그쵸. 간다. 왜냐면
0: 맞아요.
1: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는 막 블로그의 중요성 이런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되게 열심히 막 서치하고 공부하고 하는 편인데
0: 네.
1: 이런 거를 제가 막 무료로 막 공지를 해드린다거나 강의를 해드린다거나 막 이렇게 해도 행동하시는 네. 분이 별로 없고 아예 모르시는 분 이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꽃을 이렇게 잘하는데 이런 분들도 꽃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근데 자영업의 세계는 다르다.
0: 그럼요. 자영업은 전쟁입니다. 전쟁.
1: 진짜.
0: 얕은
1: 우물 많이 파고 있으면 좀 그럼요. 도움이 되긴 하죠. 아무래도.
0: 전쟁터 나가는데 물론 좁은 총안자로 내 진짜 맞아. 무기 총안자로 있으면 충분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뭐 수류탄도 들고 막
1: 맞아,
0: 다른
1: 맞아.
0: 것도 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1: 맞아요.
0: 그런 것처럼 요새는 필수가 된 것 같아요. 너무
1: 맞아.
0: 어려워요.
1: 맞아.
0: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뭐 그런 게 뭐야 했는데 지금은 다 뭐 마케팅 공부도 하고 편집도 하고 뭐 촬영하려고 막 카메라도 사고
1: 힘드시죠?
0: 아, 예. 쉽지 않네요.
1: 그렇지만 그런 네. 사람이 성장할 거라고
0: 맞습니다.
1: 생각해요.
0: 네. 그리고 어쨌든 다 연결이 되니까.
1: 맞아요.
0: 그러니까 그 우물도 대충 연결이 되게 파야지.
1: 맞아. 동떨어지게 파면
0: 그건 진짜 그냥 의미가 없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0: 아예 그쪽으로 바꿀 거가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연결되는 쪽으로 우물을 파는 게 여러모로 시너지가 좋다라고. 이제 끌어당기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1: 네.
0: 다음은 이제 예슬님께서 14년
1: 네.
0: 동안 이제 꽃을 해오면서 아 내가 하는 일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되었던 어떤 나만의 습관 같은 게 있으시면 한번 또 소개해 주시죠.
1: 저 같은 경우는 습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습관
0: 네.
1: 되게 뻔해 보일 수 있는데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0: 아까 그물 날릴 때부터 느꼈습니다.
1: 그런가요? 그렇군요.
0: 긍정적으로 말하려는 습관
1: 왜냐면
0: 생각하려는데.
1: 이건 그 물론 저도 막 화나거나 하면 막
0: 네.
1: 쏟아내거나 할 때도 있는데 저는 우울하면은 여자들은 좀 우울감이 좀 쉽게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0: 네.
1: 근데 이게 우울하면은 일에 지장이 좀 많이 가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웬만하면 그렇게 안 지내야지 하는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0: 네.
1: 저의 상황에서는 한번 우울하면은 이 우울함의 바닥을 찍고 와야 돼요. 저는 원래 긍정적인 저는 원래 이렇게 좀 성격이 좀 ESFP라
0: 네.
1: 밝은
0: 아,
1: 성격이라서
0: 네.
1: 이 계속 우울한 거를 잘못 버텨요. 근데
0: 아.
1: 이게 우울함이 쬐끔쬐끔씩 쌓이면은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그 우울함이 완전 껍데기처럼 이렇게 저를 덮어버리는 경향이 좀
0: 아,
1: 크더라고요.
0: 네네.
1: 그래서 아예 그냥 불다 끄고 막 슬픈 영화 보면서 막 울고 그 우울함의 바닥을 한번 찍고 그러고 어차피 그 우울한 그 슬픈 상황을 오래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0: 네.
1: 아, 이 정도 우울하면 됐다 이제 하고 올라오거든요.
0: 네.
1: 그래서 우울할 때 약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습관이 또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말하거나 할때좀 긍정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말이 또 씨앗이잖아요.
0: 그쵸.
1: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이뤄진다고 생각해서,
0: 네.
1: 그래서 아까 막 물난리 났을 때도, 야, 이거 릴스 각이다. 막 이렇게 생각이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사실 저도 물새, 걱정했죠. 4시간 동안
0: 네네.
1: 틀어졌으면, 야, 이거, 저기, 시청에서 나오겠다. 여기 무슨 일 있었냐고. 근데 뭐, 그런 거 말고, 더
0: 네.
1: 좋은 걸로 생각하니까, 정말 떡상도 했고. 그래서 더 긍정적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0: 아, 이렇게 예슬님이랑 얘기 나누면서, 아, 정말 나랑 비슷하다라는 생각도 든 게, 저도, 뭐, 우울하거나 좀 슬픈 일이 생기면 저도 불다 끄고, 저는 그 항상 정해져 있어요. 보는 영화가 정해져 있어요. 바로 재생.
1: 그래요?
0: 하고, 이제 휴지 옆에 놓고,
1: 아, 진짜?
0: 진짜 막 끝까지 울고, 막 펑펑, 막옷 젖을 때까지 울고,
1: 진짜?
0: 아, 진짜
1: 그래?
0: 저는 그래요. 그리고 딱 영화 끝나면 코팽 풀고, 오케이. 끝 하고 이제
1: 아.
0: 나오는 정말 이제 루틴이 생겼거든요, 저도.
1: 근데 너무 속 시원하지 않아요?
0: 와, 진짜 이렇게 막 시원하게 울면 그 내가 우울했던 일뿐만 아니라 그냥 그 외에 쌓여있던 응어리들도
1: 맞아요.
0: 다 나와요.
1: 맞아요. 그리고 우울했을 때, 그, 저 같은 경우는 좀, 거기 우울함에 탁 들어가 있다가,
0: 네.
1: 마치 부활하듯이 탁 나온다
0: 네네.
1: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아, 오늘도 우울했지만 힘내야지, 이게 아니라, 환기가 너무 잘 돼요.
0: 아.
1: 너무 우울했는데, 이제 막 커튼을 쫙 열고 햇살 쫙 들어오는 것처럼, 환기가 갑자기 쫙 되면서,
0: 아, 알죠.
1: 기분 전환이 확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되게 좋아요.
0: 네. 그러면 그 우울하실 때 어떤 거 보세요?
1: 전,
0: 네.
1: 그, 또 성향이 또
0: 네.
1: F여가지고,
0: 네.
1: 사실은 채널 대충 틀어도 막
0: 아.
1: 슬픈 장면만 나오면 울수 있어요.
0: 아, 네네.
1: 그래서, 그냥 슬픈 거, 그냥 아무거나 보는 것 같아요. 대충 봐도 다 눈물 나거든요.
0: 가성비가 좋으시네요.
1: 근데 막 진짜 울고 싶을 때,
0: 네.
1: 7번 방의 선물 있죠.
0: 아.
1: 저 그거 보다가 숨못 쉬어가지고 멈췄잖아요.
0: 저는 그걸 영화관에서 봤거든요. 개봉했을 때.
1: 어떡해.
0: 저 진짜.
1: 많이
0: 저
1: 우셨겠는데?
0: 엄청 일부러, 혼자 갔어, 일부러.
1: 아, 진짜?
0: 아, 왜냐면 울거 아니까. 근데도, 그, 울음을 참으려고 해도 나오는 그 울음이 좀, 하는 거. 근데, 그거를 그 영화관 사람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1: 진짜.
0: 이제 끝나고, 또 불이 탁 켜지는데,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고.
1: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은 다 틴가?
0: 이제, 알죠. 옆에서 너무, 내가 울고 싶어도, 옆에서
1: 아.
0: 너무 많이 울면 눈물이 안 나잖아요. 그 사람들 옆에서 자꾸 누가, 하고서 막 울고 있으니까, 이제 감동이 와르르였는지. 그래서 그 뒤로 저는 슬픈 영화는 영화관 가서 안 보고,
1: 집에서 봐야
0: 네,
1: 돼요.
0: 집에서 봅니다. 이제 그런 약간 흑역사도 있고 해서
1: 너무 웃겨.
0: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다. 그래서 저는 뭐지 이 얘기 하고 잠깐 노래하고 듣고 볼까요? 저는 이제 그 If Only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항상 그 마지막에 그게 너무 전 슬퍼서 그 너무 우울할 때 그 영화를 보고 실컷 울고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좋은 루틴인 것 같아요. 그런 거 네. 하나씩 갖고 있는 거.
0: 그렇죠. 네. 본인의 감정을 좀 평탄화시킬 수 있는 루틴이 있다는 거는 좀 중요한 맞아요. 것 같아요. 네. 특히 직장인 자영업자들에게.
1: 자영업자들한테는 너무 필요하죠.
0: 아, 왜냐면 고객들은 내가 우울하든
1: 맞아요.
0: 뭐 하든 신경 쓰지 않거든요.
1: 그리고 이제 나를 푸시해줄 사람이 없고
0: 맞아요.
1: 뭐 가장이라면 집에 가서 이제 새 모이 주듯이 우리 이쁜 새끼들
0: 맞아요.
1: 이렇게 입 벌리고 밥 내놔 돈 내놔 이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거 말고는 푸시할 게 별로 없으니까 없죠. 내가 이제 내 스스로를 컨트롤해야 돼서
0: 맞아요.
1: 저도 이렇게 막 있어 보이게 얘기하는 것 같은 것도 없잖아 네. 있지만 막 안 될 때도 있어요.
0: 아 그래요?
1: 정말 격양됐을 때는 아. 안 될 때도 있지만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대체로 그런 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네. 또 다음 이야기 한번 네. 더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We can leave the Christmas lights up till January.

0: 아니, 노래가. 아, 예슬님이랑 있으면 항상 이렇다니까요. 노래가 끝난지도 모르게.
1: 그냥 떠드는 소리 나갈 뻔했어.
0: 그니까요. 아, 깜짝 놀랐네요.
1: 아,
0: 아.
1: 오늘 더 재밌네요. 1분마다.
0: 그죠? 저희가 좀 친해졌나 봅니다. 원래 이렇게 이어지게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1: 네.
0: 중간에 얘기하면서 까먹어버렸어요.
1: 제가 해볼까요?
0: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1: 여기
0: 네.
1: 요거를 얘기하면 될까요?
0: 어떤 거요?
1: 이거와 관련된
0: 아, 기준.
1: 네.
0: 아, 좋죠. 아, 대본으로 가자는 말씀이셨군요.
1: 아,
0: 아,
1: 원래
0: 저도,
1: 그렇게 하는 거
0: 아,
1: 아닌가요?
0: 맞는데, 아, 저 예술님이 어떤 그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신 나오는 줄 알고,
1: 아,
0: 아,
1: 그러셨구나.
0: 그러면 또 일과 관련된
1: 네.
0: 어떤, 나만의 좀 확고한 기준이 있나,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이제 어반가든 스튜디오를
0: 네.
1: 운영하다 보니까 마케팅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0: 네.
1: 어쩔 수 없이.
0: 너무 어렵지 않아요?
1: 너무 어렵고 나한테 적용하는 것도 힘들고 현실이랑 너무 많이 부딪혀서.
0: 맞아요.
1: 그래서 좀 빨리 적용해서
0: 네.
1: 빨리 결과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기준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제가 또 고집이 조금 있어가지고
0: 네.
1: 이게 뭐 하나 꽂히면은 그거를 빨리 막 해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기준이 생기지 않았나.
0: 그러면 이렇게 뭐 시작하기 전에 뭐 장비 먼저 막 얼른 막 사고 막 이런 스타일이세요?
1: 아,
0: 아니면
1: 저는 옛날에는 잘 모르겠는데
0: 네.
1: 요즘에는 내가 갖고 있는 걸로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반응이 오면 그때 장비를 사자. 그 최소 장비를 사던지 정말 최소한의 장비. 예를
0: 네네.
1: 들면은 뭐 영상 편집 같은 것도 할때
0: 네.
1: 주변 사람들이 막 계속 카메라 사라고 카메라 얼마인지 알고 얘기하는 거야. 카메라 사라고 막
0: 네네.
1: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거 말고 되게 작은 거 샀어요. 마이크 같은 거.
0: 마이크를 사셨다는 거죠?
1: 네, 마이크 이렇게 목소리 좀 들릴 수 있게
0: 네네.
1: 그런 거한 5만 원짜리 하나 사고 그게 잘 되면 이제 카메라 렌즈나 사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를 사서 먼저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를 먼저 보고 내가 막 꽂혀 있던 건데 왜냐면 꽂혀 있는 거에 안 하고 계속 막 매장 관리만 하고 막 출장만 나가고 이러면은
0: 네.
1: 그게 계속 신경
0: 아,
1: 쓰이고 둘다 발을 걸치고 있어서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래서 빨리 확인하고 반응이 안 좋다. 뭔가 흐지부지하다. 그러면은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를 이제 확 느끼고 멈추고 원래 하던 거 집중하고 약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0: 그러면 그 반응을 확인하실 때 예슬님 어떤 기준? 아, 뭔가 이 수준은 넘게 좀 피드백이 오면 성공이고, 이 기준에 미흡하면 뭐 다음에 한번 다시 해봐야지라는 그 기준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때그때 다른가요?
1: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고객의 반응을 먼저 살펴봐요. 제가 최근에 무료 강의를 진행을 했었어요.
0: 네, 어떤
1: 이제 플로리스트 이제 창업 초기이신
0: 아,
1: 분들한테
0: 네.
1: 이런 창업 초기에는 이런 거를 하셔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강의를 그냥 무료로 진행해드리겠다 해가지고,
0: 네.
1: 저희 카톡방에 들어오신 분들한테만 제공하는 그런 강의가 있었는데, 저는 그게 조금 더 뒤에 있는 제그 강의를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실행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0: 아, 내가 이렇게 뭔가 숙제 같은 걸,
1: 예.
0: 미션 같은 걸
1: 예.
0: 했는데,
1: 강의를 듣고 미션지를 드려요.
0: 네.
1: 그러면 그 미션지를 실행을 하고 제가 피드백을 드리는
0: 아,
1: 거였거든요.
0: 네네.
1: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제가 보완해야 될 점이 뭔지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도움이 뭐가 있는지,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 그래서 그런 거를 파악하려고 했는데, 이게 미션지를 줘도 잘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향이 뭐가 잘못됐다. 아니면은 나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하다. 이거를 되게 빨리 확인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하기 전까지 제가 그거에 완전히 꽂혀 있어가지고, 그 매장 일도 하면서 그것도 네. 같이 하느라고 약간 에너지가 약간 분산되는 상황이었거든요.
0: 네네.
1: 근데 오히려 빨리 확인을 하니까 금방 이제 딱 접게 빠르게 되고
0: 판단이 서는군요. 네,
1: 지금 아니다. 지금은 내 컨텐츠를 더 많이 올려서 나의 신뢰를 더 쌓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날 밤새 영상 만들었습니다.
0: 피드백이 진짜 빠르시네요.
1: 예, 좀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0: 근데 이게 예슬님은 이미 한 14년을 그렇게 해 오셔서 어느 정도 이제 자기 객관화로 좀 되고
1: 네.
0: 그런 판단이 좀 빨리 서시는 것 같은데 사실 나에 대한 피드백, 내가 어떤 새로운 거를 내 업무에 추가하거나 새로운 걸 도전했을 때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내가 그니까 멈춰야 될 타이밍인지 조금 더 내가 여기에 몰두해야 될 타이밍인지를 판단하는 게 어렵잖아요.
1: 네.
0: 그럼 이제 막 이렇게 새로운 일을 추가하거나 몰두하시는 분들에게 좀 팁 같은 거. 요 때는 멈추시는 게 좋고 요 때는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라고 어떤 이렇게 꿀팁처럼 드릴 수 있는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1: 꿀팁?
0: 네. 질문이 없는 질문입니다.
1: 그러게요. 어렵네. 근데 방금 똑같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만드는 것들이
0: 네.
1: 저뿐만이 아니라 이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내가 쓰려고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이거를 받는 사람한테 반응을 끌어와야 되는데
0: 네.
1: 그 반응이 없으면 내가 한 명한테라도 뭔가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반응이 없어.
0: 네.
1: 그럼 이건 접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기간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만큼 예를 들어서 한 달 했어요.
0: 네.
1: 한 달 했는데 반응이 없어. 근데 내가 한 달 동안 그 투자한 금액이나 시간이나 이런 게 정말 많아요. 근데 반응이 없어. 그러면은 빨리 접어야 되는 거죠. 이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기간이 한 1년 정도 했다.
0: 네.
1: 1년 정도 했는데 반응이 없다. 그러면 접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노력이 조금 있겠죠. 그 1년 동안 TV 네. 볼 거 보고 애들이랑 놀러 갈 거 놀러 가고 술 마실 거 술 마시고 다 놀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일했다. 그러면은 그것도 멈추셔야 되는 거고.
0: 별로 그렇게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
1: 그렇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0: 네.
1: 몰입하는 시간이 너무 적으면
0: 맞아요.
1: 이게 그 몰입을 해야 된다는 것도 몰입을 조금만 하면 안 나와요. 몰입을 정말 오랫동안 해야지 내가 이런 아이디어도 괜찮다 하면서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그게 뭐 드라마 보고 술 마시고 하면서 뚝뚝 끊기면은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 기간이 좀 길게 잡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몰입을 깊게 했을 정말 집중해가지고 내가 이 시간을 다 투자해서 뭔가 그런 서비스를 개발을 한다거나 이렇게 런칭하거나 할 때 그 기간이 짧더라도 정말 몰입을 깊게 하면은 반응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0: 네.
1: 제가 블로그 쓰거나 해도 블로그 같은 거 쓸 때 나는 이걸로 생활돌상 뭐 예약 받아야겠다.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연락 와요. 얼마 안 있어요. 얼마 안 있다가 연락이 와요. 그 블로그를 올리고 나서 그래도 한 2주 안에는 연락이 와요. 그래서 한 달을 얘기를 해드린 건데 얼만큼 몰입했느냐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슬님 기준에 만약에 이제 뭐 아예 지금 예슬님이 블로그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을 때 성과가 나오도록 그러니까 지금의 블로그 수준까지 만약에 올라간다고 쳤을 때는 얼마나의 시간을 좀 투자하셔야 그 정도 원하는 피드백이 나오셨었어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1: 지금 군산에다가 매장을
0: 네.
1: 하나 더 오픈 준비 중이거든요.
0: 네네.
1: 근데 거기는 4월 1일 날 매장이 오픈이 될 예정이에요.
0: 네.
1: 근데 블로그를 지금 미리 쓰라고 했어요. 저희 그 사장님한테. 매장 오픈도 전인데 문의가 들어와요. 제가 쓰라는 대로 쓰셨어요. 이 사진을 쓰셔야 되고 이 키워드에 이런 식으로 글을 쓰셔야

0: 드리기 전에 잠깐 좀 시간을 드릴까요?
1: 왜요?
0: 바쁘시지 않으세요, 지금? 괜찮으세요?
1: 네.
0: 네. 그러면 이제 또 어느새 시간이 한 1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또 저희는 만나면 시간이 삭제되는 이런 만남인 것 같아서.
1: 딜리트.
0: 네. 아, 한 시간은 너무 짧다고 느껴질 정도로 되는데. 일단,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일을 하실 때 명확한 기준이 다 있으셨잖아요.
1: 네.
0: 기준이 있는데, 일단, 예슬님만의, 그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근본적인 기준. 그니까 뭐, 고객에게 피드백이 온다. 뭐, 이런 것보다 더 가장 우선적인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1: 아, 그런 게 있기는 해요. 내 서비스 본질을
0: 아, 네.
1: 높이는 거? 근데 이게, 뭐, 물론 이제 고객 입장에 생각해서
0: 그쵸.
1: 서비스를 준비하는 건데, 어떤 서비스를 주더라도 내가 이제 품질이 좋지 않거나, 뭐, 정말 쉽게 얘기해서 꽃다발을 주문을 했어요. 근데, 고객님, 막 이러면서 막 정말 좋은 서비스를 드렸어요. 근데 꽃이 막 시들어요. 집에 가자마자. 이건 아니죠.
0: 맞아요.
1: 기본적으로, 꽃이나 이런 것들은 좀잘 지키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한테도, 저희 이제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한테도
0: 네.
1: 꽃은 그냥 어차피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아끼다가 응가된다. 그래서 그냥 버릴 바에는 너무 이렇게 아끼다가 버릴 바에는 그냥 고객님한테 다 이제 드리는 게 낫다 해가지고 풍성히 드려라 해서 저희가 꽃다발이 S 사이즈가 엄청 풍성해요. 그런 점이 생기긴 했는데,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저희한테 그 이용하셨던
0: 네.
1: 돌상이나 프로포즈나 뭐 이렇게 출장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처음에는 막 되게 돈이 아까워요. 아깝다기보단 비용이 너무 센것 같이
0: 그쵸,
1: 느껴져요.
0: 맞아요.
1: 내가 돌상에 이만큼까지 써야 되는 거구나. 막 이렇게 했다가 실제로 그 서비스를 받아보면은, 와, 너무 많은 거를 받았다. 이렇게 피드백 주시는 분들도
0: 네.
1: 많으셔가지고,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이게 사람이 다 주관적인
0: 그쵸.
1: 입장이라서,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게 반응 주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0: 진짜 본질이 제일 먼저죠.
1: 같아요. 네, 맞아요.
0: 꽃일을 하시면 당연히 꽃이
1: 맞아요.
0: 싱싱하고 이뻐야
1: 맞아요.
0: 되는 게 당연한 거고.
1: 맞아요.
0: 아, 참, 그 예슬님은 이 본질적인 그 중심이 되게 탄탄하신 것 같아요.
1: 그러려고 되게 노력하는 편이에요.
0: 와,
1: 완벽하진 않아요.
0: 근데 그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성공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이렇게 좀잘 나가시는 분들은 항상 본질과 이 중심을 지키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게 젊은 나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벌써 지키고 계신다는 게 저는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더 잘해야겠네요. 어디선가 날 지켜볼지 몰라 이러면서
0: 거기서 더 잘하면 이제 서울로 올라갈 일밖에 없습니다.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가야 돼요.
1: 아니요, 여기서 평정해볼게요.
0: 아, 위에는 이제 지치셨나요? 전주가 좋죠?
1: 네.
0: 네, 저도 전주 너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준비했던 이제 질문들은 모두 끝이 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 제가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자유롭게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제 어반가든 스튜디오에 대한 이런 홍보는 저번 주에 했습니다만,
1: 네.
0: 또 원하시면 한번더 하셔도 되고요.
1: 저번 주에
0: 네.
1: 말을 잘 못한 것 같아가지고
0: 네.
1: 엄청 준비하진 않았지만
0: 아, 네네.
1: 그때 얘기했던 저희 2월 달에
0: 네, 이벤트
1: 생활돌상
0: 있었잖아요.
1: 출장 이벤트가 되게 파격 할인가로
0: 네.
1: 이벤트를 했었는데 2월 달이 끝나서 그래서
0: 아직 우리 1부가 지금 채 방송이 안
1: 맞아요.
0: 나간, 심지어 아직 3월인데 아직도 방송이 안 나가가지고,
1: 맞아요.
0: 네네.
1: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오시는 분들께서
0: 네네.
1: 프로포즈나 생화돌상이나 이제 신청을 하시면 3월 이내로
0: 네.
1: 라디오 듣고 왔어요 이렇게 하시면은 저희 그 이벤트가 그대로 30% 할인이거든요.
0: 네. 그러면 그렇게. 예약은 3월, 그러니까 연락은 3월인데 뭐
1: 날짜는 상관없어요.
0: 그럼 5월, 6월 해주세요. 네. 상관없어요.

0: 나요?
1: 행사 날짜는 상관없어요.
0: 이야, 우리 사장님 큰 마음 쓰시네요. 제가 또 주위에 많이 소문 내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네. 끝인가요?
1: 아, 그리고.
0: 아니, 이거는 저번 주에 했던 얘기잖아요.
1: 아, 맞아. 아, 까먹었어, 지금.
0: 아, 네네네. 알았어, 알았어요.
1: 그리고.
0: 네네.
1: 제가 이제, 좀 재밌는 프로젝트 같은 거 하는 거를 좋아해요.
0: 아, 그래서, 네네.
1: 지금 뭔가 이렇게 뭐 할 테니까 모이세요라고 얘기한다기 보다는 그런 재밌는 프로젝트 같은 거를 같이 하고 싶은 분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오셔도 좋다고 그렇게 얘기 한번 하고 싶었어요.
0: 그러면 프로젝트라고 하면 뭐 어떤 주로 최근에 하셨던 뭐 프로젝트 같은 게 있으세요? 아니면?
1: 최근에는 기억나는 게 없고, 저희 여름에,
0: 네.
1: 그 크리스마스 마을,
0: 여름에요?
1: 네.
0: 무슨 말씀이시죠?
1: 한여름에,
0: 네네네.
1: 엄청 시원하게,
0: 아.
1: 크리스마스 마을을 하나 꾸미고 싶어요.
0: 아, 근데 실내에?
1: 네, 실내에. 네네. 그래서, 들어오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밤처럼, 트리에 막 눈 쌓여 있고,
0: 네.
1: 들어오면 너무 추워서 목도리는 하나 해야 되고, 약간 그런 거를 한번 이벤트 삼아서 해보고 싶은데,
0: 네.
1: 근데 이게 저 혼자 하기에는 뭐 장소나 아니면 뭐 커피숍 이런 거를 같이 입점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0: 팝업으로.
1: 네, 팝업.
0: 오, 너무 좋은데.
1: 너무 재밌을 것 같죠.
0: 네네. 그러니까
1: 너무 더운 날씨인데, 야, 크리스마스가 지금 한데 이러면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0: 네.
1: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같이 하실 분이 있으시면 연락 한번 주시면. 네.
0: 약간 그 요 느낌에는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1: 네,
0: 느낌으로
1: 맞아요.
0: 속아도 좋을 것 같고 안 그래도 이제 예정된 분 중에 그 향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전주에서 꽤 유명하신 분이 이제 잡혀 있는데
1: 네.
0: 그분이 이제 그 전주의 사계절을 향기 제품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눈 내린 한옥마을 이라는 향으로 향기 제품을 만들고 지금 판매하고 계신데 이제 그분도 이제 공간의 향 컨설팅 같은 것도 하시고
1: 해주시는 거예요?
0: 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이제 정말 원하시면 또 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 네.
0: 이렇게 제가 또 연결해 드리면 그 공간이 좀 더 풍성하게 되지 않을까. 네.
1: 그리고 이제 군산이 네.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 촬영지가 있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군산에 항상 가면은 진짜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팝업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가지고
0: 너무 좋은데요?
1: 이런 프로젝트 하는 거를 전 되게 좋아해요.
0: 네.
1: 그래서 근데 이런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0: 그쵸. 아무래도
1: 다들 왜 내 주변엔 다 이가 없고 아이만 있는지.
0: 한번. 저도 최대한 뭐 이제 저도 라디오 하면서도 그렇고 주위에 좀 인프라가 많으니까 만약에 진짜 뭔가 주위에 한번 모아볼까라고 생각이 네. 드시면 연락 네. 주시면 저도 주위에 최대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그 안에 뭐 이벤트 같은 것도 넣어주시면 제가 가서 네. 사회보겠습니다. 뭐 랜덤 돌리기 꼬마가 선물 받아가세요 막 이런 거 하잖아요.
1: 맞아.
0: 저 이런 거 안 한 지 꽤 됐는데 또 엔틀님이 불러주시면 제가 가서 그런 거라도 하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끝인가요 이제?
1: 네.
0: 이건 홍보가 아니라 그냥 어떤
1: 저는
0: 목표...
1: 홍보보다는
0: 네네.
1: 그냥 이런 사람들을 조금 더 만나고 싶은 말을 더 하고 싶었어요.
0: 네.
1: 홍보는 너무 좀 이렇게 너무 광고하러 온 사람 같은 느낌이고 아직은 조금 더 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서
0: 저도 그러니까 로컬의 이런 어떤 순 기능을 하는 커뮤니티가 필요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제가 이 로컬 대담을 시작한 것도 그 이유거든요. 로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 이분들을 뭐 따로 만날 기회도 없고 다들 바쁘시니까 만날 기회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많다고는 하는데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이제 이 콘텐츠를 기획했고 이제 예술님처럼 이런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커뮤니티 아닌 커뮤니티를 전 만들어가고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1: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저도 예수님의 그 커뮤니티 언젠가 또 만들어지기를
1: 네.
0: 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도 방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1: 네네.
0: 이제 예수님의 어반가든 스튜디오 네, 이 방송 듣고 짧고 3월 안에
1: 네 연락 주세요.
0: 근데 아마 이제 1부가 나갔을 때 한 2주밖에 안 2-3주밖에 안 남았을 때긴 한데 네 연락 주시면 뭐 프로포즈와 네. 이 돌상을 네. 파격 할인가에 네. 해줄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 또 로컬 대담 보고 연락드렸습니다라고 연락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예수님 또 무려 2주 동안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1: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0: 네, 이제 오늘 조심히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긍정화건을 실천합니다. 긍정화건은 단순히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삶을 현재형으로 그리고 믿음을 담아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연습입니다. 나는 오늘도 잘 해낼 수 있다. 나는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다 잘 될 거다. 등등.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말은 생각이 되고 생각은 태도가 되며 태도는 결국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꿔갑니다. 물론 긍정의 말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힘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하나쯤은 선물해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다정한 한마디를 들려주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나는 충분히 괜찮다. 오늘도 좋은 일이 하나쯤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은 좋은 날이 계속될 것이다.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오늘을 조금 더 가볍게 그리고 조금 더 환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따뜻한 응원을 전하는 시간 935 라디오 전주온 지금 시작합니다. Living life is fun and we've just begun to get our share of this world's delight. 오늘 첫 곡입니다. 치즈 무드 인디고.

네, 치즈 무드 인디고 듣고 왔습니다. FM 93.5MHz 935 라디오 전주원 181번째 방송, 저는 최성은입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깨우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음악 한 곡으로 마음의 온도를 맞추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하루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내가 나에게 어떤 말을 건네느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 대화, 셀프 토크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이 감정과 행동, 그리고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성공한 운동선수나 연주자들, 그리고 무대에 오르는 배우들도 경기나 공연을 앞두고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습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경기할 때 보면 운동선수들이 다석에 들어선다거나 아니면 뭐 경기장에 들어서기 전에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에게 긍정 확언을 하는 뭐 셀프 토크라고 하죠. 뭐 꼭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 오늘 하나만 잘하면 돼, 뭐 지금까지도 잘해왔잖아, 뭐 등등 이런 짧은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칭찬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응원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나는 내 편이다, 오늘도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935 라디오 전주원도 잘 될 겁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도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전주원입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스텔라장 써니데이.

네, 스텔라장 써니데이 듣고 왔습니다. 노래 가사처럼 노래말에서 나온 것처럼 좋은 일 많은 그런 하루 그리고 주말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마치 오늘 기대하지 않았던 달력에는 검은 날이었지만 오늘 쉬는 날. 달력에는 빨간 날로 표기가 안돼 있어서 정작 휴일인지 몰랐던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뭔가 좋은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제헌절이죠. 제헌절이 18년 만에 공휴일이 다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이 최초로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올해로 78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이 제헌절이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공휴일로 쉬었는데 2008년 이후에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올해 2월 다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력에는 미처 빨간 날로 표시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제헌절 뭐 제헌절은 우리가 잘 몰랐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뭐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날로 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틀이 세워진 중요한 역사적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제헌절을 통해서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어떤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데요. 제헌절을 맞아서 공동체 라디오 의미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공동체 라디오는 우리 이웃, 우리 동네,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목소리를 나누고 그리고 소통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제헌절은 헌법을 통해 우리 모두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있죠. 공동체 라디오는 그 목소리를 실제로 듣고 나누는 장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 오늘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소통하고자 합니다. 음악 듣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루시 개화.

네, 루시 개화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온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은요, 매주 1회 금요일 오전에 생방송되고 있고요. 금요일 오후 그리고 토요일 오전과 오후는 재방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재방되니까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35 라디오 전주호는요,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도 갖고 있고요. 오늘은 전주시 사활용센터의 소식을 전주시 사활용센터의 김수민 선생님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주파수 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요.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실시간 채팅도 가능하고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열린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청년이음 전주 소식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청년센터 청년이음 전주가 청년들의 스트레스 관리와 심리 회복을 돕기 위한 7월 스트레스 디톡스 집단 상담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프로그램은 오는 7월 23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전주시 완산구 현무 1길에 위치한 청년이음 전주에서 진행됩니다. 상담은 자신의 스트레스 상태와 원인을 살펴보고 다른 참여자들과 경험을 나누는 집단 상담 60분, 그리고 전문 상담사와 진행하는 개인 상담 20분으로 구성됩니다. 모집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모집 인원은 8명입니다. 신청은 모집 인원이 마감될 때까지 진행되고요. 청년 이음 전주 누리집이나 공식 인스타그램에 안내된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 이음 전주 전화 063-281-5318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4회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 책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국의 독립출판 창작자와 독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4회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 책회가 7월 17일 그리고 18일 이틀 동안 열립니다. 이번 주말이죠.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전주 남부시장에 있는 문화공판장 작당과 로컬 공판장 모의장에서 진행됩니다. 올해는 전국 서포를 품고 책회가 온다를 주제로 독립출판 창작자와 출판사, 책방 등 역대 최대 규모인 130개 팀이 참여합니다. 문화공판장 작당에서는 94개 팀이 개성 있는 독립출판물과 신작 도서를 선보이고요. 로컬 공판장 모의장에서는 인생서점과 서포 36개 팀의 도서 전시와 판매가 진행됩니다. 독립출판과 책방 운영, 옛 서점인 서포를 주제로 한 강연과 함께 전국 서포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서포의 방 전시, 목판으로 인쇄물을 만들어보는 찍어보는 책회 체험도 마련됩니다. 책을 두 권 이상 구매한 관람객과 행사 시작 시간에 맞춰 방문한 관람에게는 성차순으로 기념품도 제공합니다. 행사 관람은 무료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도서관 산업과 전화 063-230-185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말에 전주 남부시장에 가셔서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 책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과 관련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시립도서관에서 여름방학 독서특강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전주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여름방학 특강은 7월 16일부터 8월 23일까지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을 비롯한 12개 시립도서관에서 진행됩니다. 참여 대상은 어린이와 청소년 640여 명으로 책을 읽고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하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22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꽃심 도서관의 그림책과 함께하는 바다 액자 만들기, 서신 도서관의 책 읽으며 꼼지락꼼지락, 효자 도서관의 수박 수영장 스토리 테라리움, 금암 도서관의 유리 액세서리 만들기 등입니다. 또 8월 8일에는 꽃심 도서관의 청소년 전용 공간 우주로 1216에서 청소년 12명을 대상으로 지역 예술 작가와 함께하는 창작 워크숍이 열립니다. 완산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견학과 사서 작가와의 만남, 여름 독서 캠핑 등도 진행됩니다. 프로그램별 운영 날짜와 모집 대상은 서로 다르니까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참여 신청은 전주시 도서관 누리집에 프로그램 접수 신청 메뉴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도서관 누리집이나 각 프로그램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전주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로콜리 너마저 유자차.

0: 네, 브로콜리 너마저의 유자차 듣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원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전주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주시 재활용센터 소식인데요. 전주시 재활용센터 다시 봄에서 선풍기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어떤 내용인지 전주시 재활용센터의 김수민 선생님 전화 인터뷰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전주시 재활용센터 다시 봄 교육 담당 김수민 선생님 전화 연결해 봤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2: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네네. 전주시 재활용센터 다시 봄 저는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잘 모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전주시 재활용센터 다시 봄이 어떤 곳인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전주시 재활용센터 다시 봄은 버려지는 물건에 새로운 쓰임을 더하는 공간이고요.
1: 네네.
2: 전시와 교육 그리고 체험을 통해서 시민들과 자원 순환을 함께 실천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은 선풍기 상담소처럼 물건을 오래 쓰는 수리 문화를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네네.
2: 네.
1: 방금 뭐 선풍기 상담소 말씀하셨는데, 이번 여름에, 여름 대비 우리가 고쳐 쓴다라는 주제로 이 선풍기 상담소 마련하셨잖아요.
2: 네.
1: 이 어떤 취지로 기획된 프로그램인가요?
2: 여름만 되면 저희가 선풍기를 꺼내는데 갑자기 안 되네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1: 저도 있습니다.
2: 네. 그럴 때 이제 바로 버리기보다는 왜 고장이 났는지 함께 살펴보고 오래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이 공업고등학교 이제 은퇴하시고 연구개발하고 계신 선생님과 함께
1: 네네.
2: 준비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날씨가 더워져서 이 선풍기가 필요할 때인데, 오랜만에 꺼냈더니 안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2: 네,
1: 네네.
2: 맞아요.
1: 그러면 이 선풍기 상담소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건가요?
2: 선풍기의 그 상태를 함께 확인하고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수리 과정을 이제 강사님 옆에서 같이 보면서 이렇게 관리법이나 오래 사용하는 방법까지 저희가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1: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네요. 네. 이 참가자는 고장난 선풍기를 직접 가지고 가야 할것 같은데, 갖고 가야죠?
2: 네,
1: 네.
2: 당연합니다.
1: 네네. 어떤 증상이 있는 선풍기를 가져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날개가 약하게 돌거나 아예 안 돌거나,
1: 네네.
2: 그리고 회전이 한쪽으로만 되거나 아예 안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1: 네네네.
2: 네, 그리고 버튼식이면 버튼이 안 눌리거나, 이게 똑딱이로 이렇게 돌려야 하는데 그 버튼이 잘안 돌아가거나, 뭐 이런 경우에 단순 고장이나 이런 생활에서 자주 생기는 고장이라면 저희 가져오시면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저희 라디오에도 선풍기가 하나 있는데 약간 덜덜거리고 이 소리가 좀 나는데 그런 것도 가능할까요?
2: 접수만 해주시면, 네, 바로, 가능합니다,
1: 아, 그렇습니까?
2: 선생님.
1: 네. 아, 저희도 한번 가봐야 할것 같네요. 네네.
2: 네.
1: 그럼 가져가면 제가 직접 수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2: 저희가 4월, 5월 달에 2회차 그 자가 수리를 직접 진행을 하기는 했어요, 프로그램을.
1: 네네.
2: 근데 이번에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7월, 8월 해가지고, 전문가와 함께 원인을 찾고 수리 과정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런 경험 없이도 강사님 옆에서 직접 보고 질문도 하면서 배우는 방식이어서 직접 해야 한다라는 부담감 없이 오시면 됩니다.
1: 함께 그 강사님과 함께 같이 하는 거군요.
2: 네네네,
1: 네.
2: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뭐 모든 선풍기를 다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2: 네.
1: 뭐 현장에서 수리가 어려운 제품이라 뭐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도 있을까요?
2: 네, 맞아요. 모든 선풍기를 고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1: 네네.
2: 모터가 크게 손상됐거나, 그리고 요즘 나온 최신 그 터치식 있잖아요.
1: 네네네.
2: 네, 터치식 선풍기는 이제 이렇게 보통 회로가 불량인 경우가 있어서
1: 네.
2: 전체로 다 뜯어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1: 네네.
2: 그래서 그런 경우나 특수 부품이나 이런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1: 네네.
2: 그래도 가져오시면 왜 고장 났는지, 왜 수리가 어려운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수 있고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 안전한지까지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1: 네네. 조금 저도 그런 게 아쉽더라고요. 조금만 고치면 쓸것 같은데 이걸 또 버리기도 좀 그렇고 그런 상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맞아요.
1: 네. 근데 그 선풍기 가져오기 전에 좀 참가자가 미리 점검하거나 준비할 것들이 있을까요?
2: 특별히 준비하실 건 없는데 가져오시기 전에 좀 선풍기를 조금 먼지 좀 털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1: 네네.
2: 그다음에 어떤 증상이 있는지는 저희가 접수할 때 한번 물어보거나 저희 온라인 폼에도 접수할 때 내용이 써 있거든요.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원인을 좀 찾는데 빠르게 도움이 됩니다.
1: 네네. 그 가져가면 뭐 상담과 수리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또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당일 수리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까요?
2: 네, 고장 증상에 따라서 사실 소요 시간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최근에 한 선풍기는 약 1시간 정도 진행됐고 어떤 선풍기는 그날 당일날 가져오셨는데 부품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놓고 가시면 다음 주에 고쳐서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1: 네네.
2: 그래서 이게 이제 고장 상태나 시간이 조금 걸리거나 이제 현장에서 바로 수리가 어렵거나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네. 이 선풍기를 좀 고쳐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가고 싶은데 운영 기간 시간 뭐 장소 이거 한번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저희가 7월 9일부터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소는 저희 전주시청 큰길 맞은편에 전주시 세활용센터 다시봄 2층 공간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시간별로 소수 인원만 예약받아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7월 9일부터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날이고 미리 좀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지금 예약이 아주 많습니다.
1: 네. 많이 밀려있군요.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1: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유료는 아니고 참가비가 무료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 네.
1: 그러려면 뭐 사전 신청, 아까 사전 신청 해야 한다고 하는데 뭐 신청 방법 그리고 문의처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알려주시죠.
2: 네, 저희가 참가비는 이제 무료이고요. 사전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전화 063-231-6600으로 그리고 네이버 폼 이렇게 온라인이랑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센터 홈페이지와 SN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센터 네. 홈페이지 전주시 세활용센터 다시 봄께 온라인에 검색하면 홈페이지 네. 나와서 거기다 신청하시면 될 것 같네요.
2: 네, 맞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뭐 참가자들은 이 선풍기를 새로 고쳐서 또 예,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뭐 경제적 이득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시민들이 단순히 선풍기 한 대를 고치는 것 외에 이 센터에서 볼 때 어떤 경험과 가치를 얻기를 기대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2: 네. 고장나면 버리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살펴볼까 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 작은 경험이 물건을 오래 쓰는 습관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결국 자원도 아끼고 환경도 지키는 그런 실천이 작은 실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 네네.
2: 그래서 예, 그런 기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 네. 예전에는 아껴 쓰고 고쳐 쓰고 또 뭐 다시 해서 오래 썼는데 요즘은 아 그냥 뭐 버리고 새로 사야지 뭐 이런 마음들이 더 많이 커진 것 같아요.
2: 네, 너무 쉽죠. 사고 버리는 게 네. 너무 쉬워진 세상이 된 것 같아요.
1: 네, 그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자원을 아끼고 또 어떻게 보면 지구 환경을 또 위하는 거라고 또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2: 네.
1: 네, 알겠습니다. 그 고장난 선풍기를 버릴지 고민하고 계신 시민분들 그리고 청취자분들에게 참여를 권하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집에 언젠간 버려야지 하고 한쪽에 세워둔 선풍기가 하나쯤 있으시죠? 그 선풍기 아직은 버리기 이를 수 있습니다. 먼저 함께 원인을 찾아보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고쳐서 다시 쓰는 즐거움도 느끼고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에도 모두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저희도 저희 라디오에 있는 선풍기 들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2: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1: 그 사용센터에 지금 선풍기 상담소 외에 다른 전시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시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2: 네, 저희가 올해도 매년 하고 있는데 디자인 싱커 양성 사업을 하고 있어요.
1: 네네.
2: 대상은 이제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같이 함께 프로젝트를 만든 건데요. 이 결과 전시가 지금 3층 기획 전시장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이 열심히 나오셔가지고 폐목재와 버려진 이제 헌옷 옷으로 지금 이제 제품을 아이디어를 더해서 제품을 만들었어요. 오셔서 응원해주시고 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0: 네, 전주시 재활용센터 다시봄 선풍기 상담소 내용 재활용센터 김수민 선생님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는 8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집에 있는 선풍기 신청하셔서 가서 수리해서 다시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사용센터 다시봄 전화 063-231-6600 또는 660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음악 한 곡 듣고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나 길.

네, 김유나 킬 듣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지역 소식 프로그램 부산호 라디오 전주원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전주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전주 연꽃문화축제가 열린다고 하네요. 여름을 대표하는 연꽃과 다양한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2026 전주 연꽃문화축제가 7월 18일 그리고 토요일, 7월 18일 토요일과 19일 일요일 이틀 동안 전주 덕진공원 일원과 공원 내 특설 무대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축제 기간에는 연꽃이 피어난 덕진공원을 배경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요제와 초대 가수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연꽃 가요제 예선은 19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되고요. 결선 무대는 같은 날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축제를 주관하는 사단법인 우리문화연구원 전화 063-277-349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축제 관련된 소식 전해드릴게요. 전주 복숭아 큰잔치가 7월 22일 수요일 아침 오전 9시에서 저녁 7시까지 풍남문 광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개막식은 오전 10시에 진행되고요. 복숭아 직거래 장터와 시식 코너, 시원한 복숭아 슬러시 코너 등이 열리고요. 복숭아 직거래 장터에는 최고의 품질, 좋은 품질의 복숭아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준비된 물량이 소진될 경우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 더운 여름철입니다. 월드컵 광장에서 무료 물놀이장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될 것 같습니다. 구명조끼나 아쿠아슈즈 등 물품은 대여가 되지 않으니까요. 뭐 이런 물품들은 본인들이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산림공원과 063-281-8461번 063-281-2659번 두 전화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사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행사가 취소된 소식도 있네요. 전주 세계문화주간 프랑스 편 여름 행사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오는 7월 24일 전주 덕진공원 연화정 도서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6 전주 세계문화주간 프랑스 편 여름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전주시는 초청 강연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행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워져 행사 전체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사는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전면 취소되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행사를 기다려온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행사장을 방문한 일이 없도록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국제협력 담당관이나 전주시 대표전화 063-222-10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 시민미디어센터가 2026 전주시 마을공동체 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참여할 단체와 주민 모임을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주민들이 지역과 공동체 이야기를 영상이나 라디오 콘텐츠로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마을 공동체 미디어 단체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 모임입니다. 선정된 단체는 심사를 거쳐 단체별로 1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의 제작비를 차등 지원합니다. 제작 콘텐츠는 각 단체와 모임의 특성을 살려 전주와 마을, 공동체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나 라디오 프로그램이어야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사업 신청서와 단체 모임 소개서, 사업 계획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은 8월 1일 토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 서식은 전주 시민미디어센터 누리집에서 내려받아서 작성하신 뒤에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 시민미디어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 063-282-7942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문화재단이 전주의 한지산업과 문화를 담은 기록물을 찾고 있습니다. 전주문화재단은 오는 8월 28일까지 제1회 전주 한지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전주 한지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 대상은 전주 한지 문화 축제와 관련된 기록 자료 또는 전주 한지와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자료로 2020년 이전에 생산된 실물 기록물이어야 합니다. 수집 대상은 사진과 영상, 오디오, 필름, 테이프 등 시청각 자료를 비롯해 포스터와 리플릿, 고문서, 장부 등의 문서, 도서류, 생활용품과 공예품, 그림, 의복, 기념품 등의 박물류, 그리고 상장과 상패, 명함, 월급 봉투 등 한지 산업의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주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에 실물 기록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자료 기증자에게는 자료의 가치 평가에 따라서요, 최저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되고 기증 증서도 함께 발급됩니다. 다만 공모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오는 9월 중 전주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한지산업팀 063-281-155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제9회 전주 독서대전을 앞두고 시민 공모전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전주시는 오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전주 한병문화관과 완판본문화관 일원에서 열리는 제9회 전주 독서대전과 연계해서 독후화와 독후감 인스타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 분야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올해 책 독후화 부문과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독후감 부문, 그리고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독서 대전 홍보 인스타툰 부문입니다. 독후화와 독후감은 전

주가 선정한 올해의 책인 황금고라니, 거의 다 왔어 등을 읽고 작품을 제출하면 되고, 인스타2는 전주 독서대전을 주제로 4컷에서 8컷 사이의 작품을 제작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얼마 안 남았네요. 오는 7월 21일 오후 6시까지고요. 전주 독서대전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전주시장상과 문화상품권 등 부상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 독서대전 누리집 또는 도서관 산업과 063-230-184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럼브피쉬 아이고.

네, 넘블피쉬 아이고 듣고 왔습니다. 네, 구삼오 라디오 전주원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7월 17일. 생각해 보면 이 헌법도 우리의 삶도 처음부터 완성된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더 나은 방향을 향해 만들어져 왔습니다. 우리의 하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나를 믿는 말 한마디, 이웃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마음 하나, 그리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 하루 잠시 여유를 내서 내가 가진 자유와 권리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고요. 또 가족과 이웃의 목소리를 한 번 더 기울여 보시고 또 나를 위한 응원의 말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함께한 전주원, 저는 최성은이었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곡으로 이승윤 들려주고 싶었던 음악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5MHz를 통해서 만나고 있는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시간 펫케어 라이프의 이지영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의 신장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신장 수치가 좋지 않다, 신부전 진단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특히 고양이를 키우시는 보호자분들은 더욱 익숙한 질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장질환이라고 하면 어떤 질병인지, 왜 생기는 것인지,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반려동물의 신장질환에 대한 이야기 처음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올리몰스 동물 메디컬 센터의 대표 원장이시죠? 곽규만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올리몰스 동물 메디컬 센터 대표 원장 곽규만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방광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1: 네네.
0: 제가 이제 뭐 많이 알지를 못해 제대로 된 질문을 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괜찮습니까?
1: 아주 좋았습니다.
0: 아, 네. 오늘도 제가 어쨌든 이제 보호자들의 입장에서 네네. 궁금한 점들 좀 중심으로 해서 많이 좀 여쭤보고 싶은데, 특히 이 신장질환은요, 사람한테도 아주 중요한 기관이 신장이잖아요.
1: 아, 맞습니다. 네.
0: 저도 이제 엄마가 신장 때문에 되게 고생하다 돌아가신 경험이 있고 네. 또 주위에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신장이라는 기관이 생명을 갖고 있는 한 엄청나게 중요한 기관이구나라는 걸 많이 깨닫게 되거든요.
1: 맞습니다. 이제 신장이라고 하는 거 저희 이제 콩팥이라고 많이 하는데 네. 사실 너무너무 중요해서 네. 저희 몸에 두 개가 있지 않나라는
0: 그러니까요.
1: 생각을 할 정도로 네. 사실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신장이 어떤 기관인지부터 좀 일단 반려동물 입장에서
1: 일단은 신장은 네. 쉽게 얘기해서 몸속의 정수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0: 그러니까
1: 같아요.
0: 필터 역할을 하는
1: 네,
0: 거예요?
1: 맞습니다. 몸속에서 좀 불필요한 노폐물들을 배출시켜주는 네. 기관이다 해서 그런 것들을 소변으로 만들어서 배출을 시켜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하지만 신장의 역할이 이런 노폐물 배출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몸 안에 있는 수분량도 조절을 하고요.
0: 네.
1: 아니면 칼륨 같은 전해질 같은 것도 좀 조절을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다 해주고
0: 네.
1: 혈압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호르몬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몸속에 산도라고 하죠. pH를 좀 맞춰주는데 굉장히 네.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 몸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다.
0: 엄청나게 일도 많이 하나 봐요.
1: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관리가 가장 필요한 네. 장기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0: 그러면
1: 합니다.
0: 그러면 반려동물들도 사람처럼 두 개를 갖고 있나요?
1: 아, 맞습니다. 오른쪽 왼쪽에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0: 그러면 이런 통설도 있잖아요. 한 번 나빠지면 좋아지기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1: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콩팥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서도 그렇고 완벽하게 치료를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콩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나빠진다라고 하면 치료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관리를 한다라는 네. 개념으로 좀 접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중요한 네. 기관이고 치료도 잘 되지 않는 장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이건 어떤가요? 이 콩팥도 상당히 유전이 많이 된다고 사람은 저를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유전 가족력을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1: 맞습니다.
0: 반려동물은 종이랄지 뭐 유전이 어떻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1: 아무래도 뭐 종특이적이나 뭐 유전적으로도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 있기는
0: 네.
1: 한데요. 뭐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만성 신장염 만성 신부전에는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0: 네,
1: 있지만
0: 네.
1: 콩팥은 관리하는 거는 갑작스럽게 콩팥이 망가지는 건 대부분 이제 급성 신부전으로 오기 때문에 물론 가족력이나 유전적인 영향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평상시에도 좀 콩팥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좀 피해 준다거나 이렇게 관리하는 습관을 좀 항상 머릿속에
0: 네.
1: 담고 실천을 해주시는 게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0: 나빠지기 전에 네.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1: 네,
0: 이렇게
1: 맞습니다.
0: 강조를 하면서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1: 사실은 정말 급성, 만성 말 그대로 단어의 차이인데요.
0: 네.
1: 급성 신부전은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신장의 기능이 갑자기 떨어지는
0: 뭐
1: 경우.
0: 뭐 때문에요?
1: 예를 들면 가장 흔한 거는 뭐 독성 물질을 섭취를 한다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탈수가 너무 심하게 온다거나
0: 네.
1: 아니면 뭔가 감염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전신적으로 쇼크가 와서 신장 안으로 혈류량이 너무 감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요도 폐색 같은 게 갑자기 나타나서 신장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난다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급성 심부전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0: 네.
1: 만성 신장 질환 같은 경우는 아까 유전적인 요인이나 종 소인처럼 그냥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는 경우를 이제 만성 심부전이라고 네. 하는데 이제 만성 심부전이 오는 경우에는 아까 지난 시간에 네. 말씀드렸듯이 뭐 결석이 있다든지
0: 네네.
1: 아니면 뭐 신우신염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종양이 생긴다든지 네네. 이런 경우에는 좀 서서히 나빠지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0: 종의 특징에서는 어떤 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 사실은 종이 어떤 종이냐라는 것보다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냐.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고양이들이 조금 네. 더 예민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0: 네,
1: 아무래도 좀
0: 네.
1: 그렇게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오줌량이 늘어나거나 이런 것들도 쉽게 좀 이렇게 알아차리기가 네.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고양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좀 발견을 하기 좀 어려운 특징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0: 신체적인
1: 됩니다.
0: 특징도 있고 행동 양태도 좀 그렇고
1: 네, 맞습니다.
0: 이렇다 보니까 그렇군요. 이제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제 만성 신부전인데 제 주위에도 이 만성 신부전이 있는 강아지를 키우는 분이 있어서 늘 조심하고 약 먹이는 거 빠뜨릴까 봐 아침 저녁으로 먹는 약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 만성 신부전 이게 나이하고 연관이 있나요?
1: 결국에는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0: 네.
1: 아무래도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건
0: 네네.
1: 당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 아무래도 만성 신부전에 걸릴 위험은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높다고
0: 네.
1: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 만성 신부전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관리 쪽에 중점을 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만성 신부전 몇 단계인지를 일단은 처음에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0: 몇 단계까지 있어요?
1: 보통은 만성 신부전 같은 네. 경우에는 1기, 2기, 3기, 4기
0: 네.
1: 이렇게 불러지고요.
0: 네, 네.
1: 사실은 수의학적으로 기준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병원에 가서 하는 이제 혈액검사 수치를 가지고
0: 네,
1: 1기,
0: 네.
1: 2기, 3기, 4기를 보통 나누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른 원인이 없이 정말 만성 신부전, 신장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아이들이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는 약을 좀 처방을 하는 게 좀 우선일 것 같고요.
0: 네.
1: 만약에 나이로 인한 이런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좀 신장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거가 발견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 치료를 좀 병행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0: 네.
1: 예를 들면 뭐 결석이 있다.
0: 예.
1: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방광결석 말씀드렸는데 사실 결석 시작점은 콩팥이 맞아요. 그래서 콩팥에서부터 예를 들면 쿠싱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는 아이들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쿠싱이 있는 호르몬 질환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신장에서 원래는 칼슘을 재흡수를 해야 돼요. 100% 재흡수를 해야
0: 네네.
1: 되는데 이런 칼슘 재흡수량이 호르몬 질환으로 인해서 재흡수율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칼슘들이 결국에는 신장 안에 남아 있게
0: 쌓이겠죠.
1: 되는 거예요. 쌓이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신장 안에서 결석이 이제 칼슘 옥살레이트라고 하는 결석이 생기면 이게 이제 신장 결석이 되는 거고요.
0: 네네.
1: 이런 것들이 방광에서 쌓인다라고 하면 정말 방광 결석, 요도에 쌓인다라고 요도 결석.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게 신장에서 방광으로 가는 길을 요관이라고 해요.
0: 네네.
1: 근데 요관에 그런 것들이 결석이 쌓이게 되면 요관 결석이라고 하는데요.
0: 네네.
1: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결석 때문에 신장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 사실 결석 치료를 병행을 해야 하는 게
0: 네.
1: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석이 있는 경우나 아니면 혈압이 너무 높아서 신장 안으로 들어간 혈류량이 너무 세다라고 했을 때는 그 자체만으로도 신장이 계속 데미지를 입게 돼요.
0: 혈압, 고혈압하고도 그러니까 직결된다는
1: 그렇죠.
0: 얘기죠?
1: 맞습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가 먼저 단백뇨 같은 게 이제 나오기가 시작을 하는
0: 네네.
1: 거거든요. 신장 세포들이 손상을 받게 되면서 가장 먼저 이제 단백뇨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 빨리 치료를 해서 단백뇨가 나오기 시작이 되면 신장이 망가지는 속도가 점점 가속화된다라고
0: 네.
1: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장 만성 신장 질환의 원인을 먼저 찾은 이후에 원인을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관리하는 단계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관리하는 단계로. 그러면 이제 몇 끼냐에 따라서 그 관리하는 방법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
1: 통상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 1기, 2기, 3기, 4기라고 하는데 네. 실상 관리하는 방법은 크게 다르진 않아요.
0: 아,
1: 그렇기
0: 그래요?
1: 때문에 저희가 약을 먹는 종류가 조금씩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예를 들면 3기나 4기가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정기적으로 오셔서 수액을 맞는다든지
0: 네.
1: 이렇게 해주셔야 되시는데 요즘 투석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람들 아유. 같은 경우에는 투석 굉장히 좀 많이 야간 투석 이렇게
0: 네,
1: 좀 간판
0: 맞아요.
1: 많이 보셨을
0: 네,
1: 텐데
0: 네.
1: 투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신장이 해야 되는 기능이 신장 기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0: 네.
1: 신장이 해야 될 일들을 기계가 대신
0: 그렇죠.
1: 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실
0: 네.
1: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저희 피를 투석기에 넣은 다음에 투석기에서 신장이 하는 그런 노폐물을 걸러주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산도를 맞춰주고 이런 역할을 기계가 대신 해주는 거거든요.
0: 네.
1: 그러면서 사실은 사람에서는 이렇게 시간을 버는 이유가 뭐 그렇게 걸러준다고 하더라도 신장 기능이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0: 네네.
1: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간을 좀 버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기가 쉬운데요. 사람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식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저희가 뭐 순서를 기다리다 보면 이식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투석을 받으면서 좀 이식을 좀 기다리는 그런 개념이 강하다라고 보면 사실은 강아지나 고양이에 있어서는 이렇게 장기를 이식받는 게 불법이다 보니
0: 아, 그 불법입니까?
1: 그렇죠.
0: 네.
1: 불법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식 개념이 없다 보니 투석은 결국 말 그대로 신장 기능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간혹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요. 대부분은 치료가 좀 어렵다.
0: 네.
1: 근본적인 좀 치료가 어렵다라는 쪽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게 맞으실
0: 네.
1: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1: 네.
0: 어쨌든 관리하는 방법은 비슷하다고 하셨으니까
1: 네.
0: 일단은 먹는 거 중요하잖아요.
1: 아, 먹는 거 네. 많이 중요하죠.
0: 네.
1: 네.
0: 어떻게 어떤 것들을 절대 먹이면 안 되고 어떤 것들을 보충해야 되는지.
1: 콩팥에 적은
0: 네.
1: 단백질이다라고
0: 네.
1: 그냥 쉽게 얘기를 해 주시면
0: 그런 얘기하죠. 네.
1: 되실 것 같은데
0: 네.
1: 그래서 일단 콩팥에 적은 단백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단백질 양을 좀 줄여주시는 걸 가장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그 외에는 좀 수분량을 꾸준하게 좀 보충을
0: 네.
1: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리고 그 어떤 지정된 사료만 먹어야 되나요?
1: 지정된 사료라고 하는 게 결국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백질 양을 좀 줄이는
0: 줄인
1: 거거든요.
0: 사료.
1: 그래서
0: 네.
1: 단백질 양을 줄이는 게 사실 단백질을 대사하고 난 찌꺼기들이 가장 콩팥에 이제 무리를 주기
0: 네,
1: 때문에
0: 네.
1: 이러한 것들이 가장 적은 단백질들로 만든
0: 네.
1: 사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단백질 함량을 줄여주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고 아까 좀 말씀드렸을 뜻이 이제 원인 자체가 결석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결석을 녹여주는 사료 약을 먹든지 아니면
0: 네네.
1: 결석을 좀 예방해 줄 수 있는 사료들이 좀 있어요.
0: 예예.
1: 그래서 결석 종류가 또 결석으로 좀 말이 좀 센다라고 보면 결석 종류는 크게 이제 칼슘 옥살레이트나 스트로바이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칼슘 옥살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호르몬 질환이 있는 경우에 좀 많이 생기는 편이고요. 스트로바이트 같은 경우에 사실은 거의 순수하게 식이적인 영향으로 생기는 결석이다라고 보시면
0: 네.
1: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결석 성분 검사를 한 이후에 칼슘인지 아니면 스트로바이트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사료를 바꿔주신다고 하면 사실 이제 스트로바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줄일 수가 있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 안에 결석이나 욕 안에 있는 결석을 좀 녹이는 데는 좀 상당히 좀 많이 도움이 되고 사실은 요관 결석 같은 게 좀 굉장히 좀 찾기도 많이 힘든 편이고 한번 요관 결석이 생겼을 때는 굉장히 좀 위험한 경우가 많이
0: 네.
1: 있는데요. 요관이라고 하는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장에서 방광으로 가는 관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굉장히 얇아요. 굉장히 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작은 결석으로도 폐색이 좀 많이 있을 수 있고
0: 찢어지기도 하고 그런가요?
1: 맞습니다. 찢어진다기보다는 사실은 그냥 막힌다.
0: 막혀요.
1: 라고
0: 네.
1: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막히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콩팥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오줌을 생성을
0: 네.
1: 하고 배뇨를 생성을 해서 소변을 방광으로 내려보내야 되는데
0: 네네.
1: 이게 막혀있다 보면 사실은 오줌을 만든 상태를 콩팥에다가 직접 저장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0: 네네.
1: 되면 이제 콩팥에 물이 결국 이제 소변이 찬다라고 해서 이제 수신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콩팥이 아예 망가져 버리는
0: 네.
1: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서 이게 결석인지 만약 요관에 결석이 있다라고 하면 수술을 통해서 사실은 네. 결석, 그러니까 신장에서 방광으로 내려가는 인공 길을 만들어주는 수술을 하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길이 막혀있기 때문에 사실 그 길에서 결석을 제거하는 거는 수술적으로 상당히 좀 어렵고 네. 사실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줘서 콩팥을 좀 살리는 쪽으로 그렇게. 요즘엔 많이 시술을 좀 하고 있습니다.
0: 그런 방법이 있군요. 조금 전에 이제 콩팥에 적은 단백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 네네.
0: 사료를 먹더라도 고기가 없으면 안 먹어요 하는 강아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1: 사실은 그런 네. 경우에는 네. 고기를 안 먹여주시는 게 맞아요. 네. 맞고 차라리 좀 고기 향이 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0: 사료 중에요.
1: 사료 중 그런 네. 것들을 좀 해주시고 아니면 제가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약을 먹을 때라도 조금 정말 좀 미량의 단백질을 네. 좀 먹여주시는 걸 추천을 하긴 하는데요. 네. 가급적이면 단백질을 안 먹여주시는 게 콩팥에는 가장 도움이 많이 네.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그나마 단백질이긴 하지만 조금 저단백질인 뭐 닭가슴살 뭐 이런 것들도 이런 거 조금 먹이는 건 괜찮은가요?
1: 조금씩 너무 안 먹어서 먹는 네.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단백질 자체가 콩팥에 무리를 주는 거는 맞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그 약 단계나 신장 단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수의사분 선생님과 좀 상담 네. 후에 좀 식이적인 부분이나 사료적인 부분, 약적인 네. 부분 같이 상담을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사실은 단백질을 안 먹여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을 최대한 많이 네. 급여를 해주시는 것도 네.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물을 가장 많이 먹는 게 좋지만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면 습식 사료를 먹여주신다거나 네. 기존에 있는 사료를 미지근한 물에 불려서 주시는 게 굉장히 좀 네.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예를 들어 한 1기 정도의 판정을 받아서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이러면 얼마든지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까?
1: 저는 1기 때 관리를 하는 거와 네. 2, 3기 때부터 관리를 시작하는 거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기 네. 때문에 1기에 속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약만 먹어서 평생 1기에서 머물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이제 사망을
0: 그
1: 하는
0: 정도로.
1: 경우도 있을 정도로 네. 사실은 1기 때 관리만 잘 해주시면 사실은 관리하다가 어느 정도 사료, 식이 관리나 이런 물 먹는 거 이런 관리가 되는 아이들은 실제로 약을 끊기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정말 신부전 약을 먹지는 않고 예를 들면 그냥 혈압약 정도를 네네. 먹거나 아니면 뭐 단백뇨약 정도만 네. 먹어서 사실은 더 단계가 나빠지지 않고 그렇군요. 유지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네. 사실 신장은 제가 이제 관리가 가장 핵심이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신장을 판단을 하고 거기에 알맞는 처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 신장 관리는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정기검진 하는 게 네. 가장 좋은 방법이다.
0: 네.
1: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그건 그냥 소변하고 혈액만 있으면 간단히 알 수 있는 건가요?
1: 사실은 혈액검사를 통해서 네. 제가 아까 1기, 2기, 3기, 4기를 나누는 기준이 네. 뭐 BUN, 크레아틴, SDMA 뭐 이런 수치들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그 혈액을 뽑으면 간단하게 대부분의 병원에서 한 15분, 20분이면 검사 결과를 나올 네. 수가 있는 검사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핵심은 그런 혈액검사를 통해서 기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요. 그리고 이제 콩팥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을 내보내면 안 되는 기관이세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 재흡수를 해야 되는데
0: 네.
1: 그런 것들이 안 되는 약이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것들이 이제 소변에서 단백질이 나오는 걸 이제 단백뇨라고 하잖아요.
0: 네네.
1: 사람에서도 이제 단백뇨가 좀 많이 문제가 그렇죠. 되는 경우가 많이 네. 있는데 강아지나 고양이에 있어서도 이제 신부전 초기에 들어가는데 단백뇨를 동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단백뇨로 인해서 신장이 나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간단하게 오줌 검사로 단백뇨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단백뇨 약만 먹어서 사실은 신장 기능이 더 나빠지는 거를 막는 경우도 상당히 네.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오줌 검사 하나만으로 충분하게 단백뇨도 예방할 수 있고 네. 치료할 수 있고 단백뇨는 네.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네. 할 수 있고 신부전을 관리를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정기 검진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고양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1: 네.
0: 고양이도 여러 가지 어떤 원인이 있겠지만 특히 두드러지는 어떤 신부전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을까요?
1: 사실 고양이 같은 경우 고양이나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독성 물질을 먹어서 생기는 경우가 이제 급성
0: 어떤 게 독성 물질이라고
1: 뭐 예를 들면은 고양이에 있어서는 백합 같은 거 먹여주시면 안 되시거든요.
0: 꽃 백합 말씀하시는
1: 네, 맞습니다.
0: 거예요?
1: 그래서
0: 그런 걸 먹어요?
1: 간혹 꽃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는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있는데
0: 나비나 벌 이런 걸 좋아하다
1: 네,
0: 보니까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네. 같은 경우에는 백합을 먹게 되면 급성신부전이 오는 경우가
0: 그렇군요.
1: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양이 키우는 집에서는 백합을 좀 절대 좀 멀리 해주셔야
0: 되실
1: 것 같아요.
0: 두시면 안 되겠네요.
1: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고 보통은 뭐 포도나 건포도 같은 거 먹어서도 신장 급성신부전이 많이 오기도 하고요.
0: 네.
1: 아니면 뭐 요즘에 부동액 같은 것도 많이 먹어요. 아유, 산책하면서 부동액
0: 네.
1: 먹고 사실은 사람 약을 먹어서 급성신부전이 네. 오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열이 나는 것 같아요라고 하면 일단은 뭐 당장 갈 데도 없고 하면 아 이거는 우리 어린 아기가 먹는 우리 아이가 먹는
0: 해열제니까
1: 조금 먹여도 되겠지라고 하고 먹이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0: 네네.
1: 요즘에는 그렇게 어린이들이 먹는 거에 굉장히 좀 잘 안 먹다 보니까 달달하고 좀 향기 나는
0: 맞아요,
1: 것들을
0: 맞아요.
1: 많이 좀 해놓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것들이 약인지 모르고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막 핥아먹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0: 그게 이제 독성 물질이 되는 거군요.
1: 그렇죠. 그게 이제 적당한 약이면은 약인데
0: 네.
1: 그게 부작용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먹었어서 이제 급성 신부전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0: 아.
1: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 주시는 게 좀 급성 신부전을 예방하는 방법이지 않나.
0: 아, 그럼 얼마든지 보호자들이 조심해서 막을 수 있는 거니까요.
1: 그렇죠. 이거는 조금만 네.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네. 예방을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면
0: 네.
1: 얼마든지 관리하시기
0: 그렇습니다.
1: 좋을 것 같습니다.
0: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함께하고 있는 패키어라이프 오늘은 신장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발견하는 게 중요할 텐데 물론 어느 정도 노령견이면 이제 신장 검사 한번 해봅시다 이럴 수 있지만
1: 네네.
0: 나이가 아직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는 검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1: 네네.
0: 어떤 증상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나이를 떠나서 그러니까 뭐 어떤 증상을 먼저 보이나요? 신장이 나빠지기 시작했을 때는
1: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방광 같은 경우에는
0: 네.
1: 아이가 오줌을 싸는 거를 좀 불편해한다거나
0: 네.
1: 너무 많이 싼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좀 쉽게 알아차릴 수가
0: 네.
1: 있는데 콩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아픈 거를 보호자들이 눈치채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질환이세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콩팥이 많이 나빠지게 되면 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제대로 배설을 하지 못해서 그 노폐물들이 전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단계에 와서야 대부분 알아차리는 경우가
0: 네네.
1: 많이 있거든요. 대부분 저희가 화장실 가면 암모니아 냄새 많이 나잖아요.
0: 네네네.
1: 그게 이제 암모니아를 저희 몸 안에서 대부분을 이제 소변으로 배출을 하게 되는데
0: 네.
1: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암모니아가 몸에 축적이 되면서 몸 안에 이제 질소혈증이라는 게 오게 되거든요.
0: 네.
1: 그 단계가 되면 아이들이 밥을 안 먹고 구토를 한다거나 더 심해지면은
0: 네.
1: 이제 경련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 밥을 갑자기 안 먹어요. 아이가 하루 종일 구토해요. 누워있어요.
0: 물도 잘 안 먹으려고 하고.
1: 뭐 그런 네. 상태가 돼서 내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0: 네네네.
1: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장은 제가 치료하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했는데 그렇게 발견하기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를 좀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0: 그러면 그게 보통 몇 살 때부터 좀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정기검진을?
1: 통상적으로 6살 때부터는 좀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0: 그렇습니까?
1: 같고요. 그래서 이제 수치를 보고 우리 아이가 콩팥이 좀 안 좋은 아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 이후에는 6개월 단위로 콩팥 정도는 수치를 한번 콩팥 검사하면서 청진까지 같이 한번 해주시면 심장과 콩팥,
0: 네.
1: 심장과 신장 두 개 다 관리를 좀 할 수 있다
0: 네.
1: 보니까 뭐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게 아니다. 수치를 봤는데 크게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1년에 한 번
0: 네.
1: 정도씩이라도 혈액검사, 간단한 혈액검사로 네. 충분하게 발견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정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0: 그러면 혈압이 좀 높아요. 그러면 더 신경을 써야 될까요?
1: 아무래도 이제 혈압 자체가 신장에 굉장히 많이 무리를 주다 보니까
0: 네.
1: 혈압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혈압약만 먹으면 대부분 다 조절이 되다 보니까
0: 네, 네.
1: 뭐 그 정도 혈압약 먹어서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지 네. 않나 싶습니다.
0: 근데 물도 너무 많이 먹어도 안 좋은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 애가 너무 물을 많이 먹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1: 물을 너무 많이 먹는 네. 증상은 또 뭐 당뇨나 호르몬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또 그럴 수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든지 또 적당한 게 좋은 거다라고 네.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이제 소변 양까지는 측정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물 마시는 양 정도만 좀 어느 정도 체크를 해서
0: 그건 네. 얼마든지 잴 수 있잖아요.
1: 그럼요. 이제 네. 얼마든지 잴 수 있으니까 네. 이게 너무 많이 급격하게 늘거나 급격하게 네. 줄면 뭔가 이상이 있는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0: 아, 역시 사람과 마찬가지로 또 모든 병에는 이 조기 발견, 관심, 그 다음에 초동 대처 이거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0: 역시 신장 질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이게 꾸준히 관리만 하면 얼마든지 지속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하니까.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강조하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1: 아, 저는 그냥 정기검진이라고
0: 말씀드립니다. 정기검진이요?
1: 네. 왜 그러냐면 네. 1, 2기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 3, 4기에서 관리를 하는 게 너무너무 차이가
0: 크다 하늘과 땅 차이다고 하셨거든요.
1: 그러다 보니까 저는 네. 1, 2기에서 관리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지 3, 4기 관리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아. 매일매일 병원 와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0: 매일이요?
1: 그럼요. 이제 많이 안 좋으면 수액 매일매일 맞아야 되고 네. 하다 보니까 4기 정도 되면은 관리가 너무 힘드셔서 네네. 사실은 조기에 발견하셔서 1, 2기 때 관리를 하면 충분히 3, 4기까지 네. 넘어가지 않고 충분히 잘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1, 2기에서는 얼마든지 식이요법과 약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거니까.
1: 맞습니다. 네,
0: 네 그렇군요. 근데 이 고양이 제가 이제 아무래도 강아지 위주로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고양이 키우시는 보호자분들에게 또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가 있을까요?
1: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강아지들보다 제가 이제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좀 심해지면 밥도 안 먹고 기력자하고 구토 오고
0: 산책도 안 가려고 할 것이고요.
1: 그렇게 네. 좀 신호를 보내는 게 있다고 하는데 네. 고양이들은 사실 그 신호가 강아지들보다 더 늦어요.
0: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산책을 나가는 아이도 아니고.
1: 맞습니다. 그게 더 늦다 네. 보니까 사실 강아지들이 내원을 하게 되는 시점보다 사실 고양이들이 내원을 하는 시점이 훨씬 더 치료하기가 어렵게 좀 뒤로 밀리는 경우가 네.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사실은 저희가 그렇게 좀 심한 경우에 내원을 해서 치료가 대부분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 강아지들보다 고양이들은 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레스를 받으면 고양이는 또 특발성 방광염이나 이런 하부 요로기계 질환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치료를 하는 동시에 계속 악화되는 경향도 많이 있어요.
0: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그 자체만으로 스트레스가
1: 맞습니다.
0: 되는 거예요?
1: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치료도 좀 많이 어렵고 한데요. 그래도 요즘에는 뭐 주기세포 치료나 이런 것들 치료가 좀 예전에 비해 에서는 좀 많은 치료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마저도 뭐 3, 4기보다는 1, 2기에서 또 훨씬 더 주기세포 치료를 네. 하더라도 효과가 좀 커요. 그렇기 네. 때문에 계속 좀 조기 발견을 해서 조기 관리하는 게 네. 중요하다라는 말씀
0: 그럼
1: 외에는
0: 고양이도 네. 몇 살 때 정도부터는 정기검진이 들어가죠?
1: 똑같습니다. 강아지랑 비슷하게 네. 6살 때부터는 네. 좀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싶고 네. 요즘에는 좀 조기 신장 지표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좀 발견하는 확률도 좀 많이 커졌어요. 니까 간단한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만으로 충분히 검진이 가능하니까 좀 그 부분을 열 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은 것 같습니다.
0: 아, 정기 검진.
1: 네,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사람도 우리도 왜 40대에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 있고 50대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반려동물도 정기 검진을 놓치지 않는 게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네,
0: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우리 곽규만 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신장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신장질환은 워낙 초기에 발견하기 어려운 질환이긴 한데요. 그래서 보호자들의 어떤 더욱 세심한 관찰도 필요하겠고 정기검진을 놓치지 않는 것도 무엇보다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시간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 팩케어 라이프에서 함께한 오늘 이 시간이었고요. 올리몰스 동물 메디컬 센터의 대표 원장이신 곽규만 원장님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반려동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지영이었고요.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속에서 만나.
1: 이쪽에서 만나.

0: 꿈속에서 인형 갖고 만나.
1: 꿈속에서 만나.
0: 인형 갖고.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여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0: 이다민의 낭독방 네 번째 책, 출판사 문학동네의 장편소설 정세랑 작가의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를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월지에 엎드린 죽음 237쪽부터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명치가 조인 채 월지에 도착하니 과연 태어나 한 번은 볼만한 곳이었다. 유려한 형태로 만들어진 못이 감탄을 자아냈고 나무 하나 풀 한 포기 골라 심기지 않은 것이 없었다. 등불과 장식 비단이 월지의 신비를 증폭시키고 있었다. 먼저 다다른 사람들이 어수선하게 선 채 뛰어올 사람들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이르지도 늦지도 않게 적당히 도착한 듯 싶었다. 사람들뿐 아니라 사냥과 노루, 앵무와 꿩과 공작이 있었는데 낯선 이들이 많아 동물들도 불편한 기색이었고 그 뒤치다거리를 하는 일꾼들이 바빠 보였다. 자은은 여기저기 인사를 하고 다니는 호응 곁에서 몇 번 같이 고개를 숙이다 슬쩍 뒤로 빠졌다. 인구는 월지와 동물들이 보고 싶다더니 막상 와서는 입수구와 출수구를 찾아 들여다보며 좋아했다. 아주 잘 만들었어. 또 백제인이 만들었다 하지 그래. 내가 말하지 않았네. 자네가 말했네. 어차 자네가 아니지. 주인님이라 불러야지. 정녕 그럴 마음도 없으면서 너스레를 떠는 식객이 얄미웠다. 성미에 맞지 않겠지만 자리를 잘 지키고 오게. 나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과 좀 친해져 봐야겠어. 궁금한 게 몇 가지 생겨서. 인근이 휘적휘적 가버리고 자은은 내심 인근이라도 곁에 있어주길 바랐다는 걸 깨달았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은 점점 동료끼리 모이는 중이었다. 자색 옷을 입은 이들이 그들끼리 목소리를 키우고 있었고 비색 옷을 입은 이들은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들키기 싫어하는 표정을 하고 서성거렸다. 동굴들은 이 자리에 육두품들이 낀 것이 불만스러울 것이다. 육두품들은 진골들을 거스리지 않게 조심하면서 그 드문 기회를 다음에 다른 것으로 이어나갈 심산일터였고 말이다. 떨어져 나와 보니 보이는 것은 옷색뿐이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색이 지워지자 사람들도 무리로 뭉친 동물들이나 다름없이 느껴졌다. 먼 곳에서 잡혀 선물로 온 내 눈에는 우리가 우습지? 커다란 앵무새에게 말을 걸자 앵무가 자은에게 꽥 하고 크게 울었으므로 뒤로 물러섰다. 물가에 오리를 구경하는 척하며 시간을 죽였다. 차라리 연회가 바로 시작되면 나을 것 같았다. 누가 늦게 오고 있는 것일까? 육두품은 감히 그럴 리 없다. 속으로 투덜거리고 있을 때였다. 두드러지게 훤히 생긴 이가 자은을 향해 걸어왔다. 그가 자은을 다른 누구로 착각했는지 자은이 이전에 알던 사람을 잊었는지 짧은 순간 여러 경우를 검토했지만 어느 쪽도 아닌 것 같았다. 넓은 이마에 짙은 눈썹, 그 아래 눈은 형형하고 입술 산이 진했다. 차려입은 자색이 한층 진했다. 드디어 만나는군. 남자가 말했다. 자은은 인사말을 정하지 못해 일단 가볍게 꾸벅 인사를 했다. 내가 모르고 있었을 거라 믿었겠지만 아니야. 무엇을 모르고 한단 말인가. 자은은 상대의 말을 따라잡으려 애썼다. 알면서도 둔 거지. 저가 시장에서 그쪽을 보고 도움을 청했다지. 그것 자체는 경솔한 일이었지만 그날 밤 곧장 내게도 말했어. 그저 명민함을 빌리는 일일 뿐이라고. 처의 집안일이었지만 내가 나서면 되려 이목을 끌어 위험했을 터라. 그쪽이 자리를 대신 채운 거야. 그쪽 입이 가벼웠다면 사용을 다한 후 머리를 베어버리려 했는데 꽤 무거운 편이더군. 이후엔 그 길쌈대의 일로 그쪽에서 또 도움을 청했다. 그것도 들었고 여인의 도움이 그리 필요할 리는 없으나 철을 한 번 더 보고 싶은 것뿐이었겠지? 아, 사나이 지압이었구나. 상대등의 아들이라 했던 기억이 났다. 자은은 상대가 자기를 껄끄러이 여길 만하다는 걸 깨달았다. 예에 어긋나는 일은 주어도 없었습니다. 부인께서 워낙 높은 부덕을 지니신지라. 자은은 눈을 내리깔았다. 그쪽이 말해주지 않아도 알아. 천은 모란처럼 아름다우면서도 국화처럼 절개가 있지. 하지만 그쪽의 상판을 보고 한번 확인해야 했지. 처가 그쪽을 어린 시절 알던 이로 편히 떠올린다 해도 그쪽은 다를 수 있잖아. 그래, 보아라. 내 얼굴을. 자은은 고개를 들 수밖에 없었다. 이 사내가 품고 있는 것이 흠모인지 연정인지 또는 음심인지 사나의 지아비가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섰다. 자은은 물러서지 않았다. 음심 같은 것은 일절 품지 않았습니다. 원래 자은과 사나가 어떤 사이였는지 한쪽이 죽고 없는 그 둘의 일을 자은은 알지 못했고 영영 알지 못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간 겪은 사나의 애틋하지만 스스럼 없는 태도로 보아 어린 둘이 손이라도 잡은 적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이렇게 직접 보니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어. 그쪽은 이 남자 내 이름을 알고 있다. 일부러 부르지 않는 것이다. 자은은 이상할 정도로 겁먹지 않았지만 움츠려든 듯한 표정을 지연했다. 만족시켜주고 보내버리자는 심산이었다. 남자답게 연글지 못했군. 그런 남자들이 있지. 평생 어린아이 같은 용모로 여자들 곁에서 여자들 일이나 거들어주는 진짜 남자들이 다망하여 비혼자리를 노리며 맴도는 반쪽자리들이 시를 남기지 못해도 시가 마르지 않으니 신기한 일 아니야? 모욕이었으나 반격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상대 등의 아들이 모욕을 하면 그대로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자은에게는 소용없는 모욕인 걸 들키지 말아야 한다. 저에게 한번 도움을 주고 한번 도움을 받았으니 이제 물러나 그쪽에 맞는 여자나 하나 얻게. 그쪽 형을 감안하면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어 보이네만. 처음 보는 사이에 혹 심기가 상했나? 아닙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자은이 분한 기미조차 보이지 않자 상대 등의 아들은 아쉬워하는 낌새였다. 유약해 보이는 맞수가 못되는 사내라는 걸 확인하면 통상은 안심되고 지나칠 텐데 자근자근 밟아주고 싶었던 듯 했다. 진호룡! 누가 상대 등의 이름을 불렀고 그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뒤돌아섰다. 사나에게 불확실하게 들었다. 그만 잊고 말았던 이름이었다. 이제 나도 당신의 이름을 아는군. 자은은 생각했다. 알아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비로소 자리를 찾아 앉으라는 명이 떨어져 자은도 자기 자리로 향했다. 호은의 옆자리였고 자은 다음으로는 겨우 두 자리가 더 있는 말석이었다. 진공이랑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더냐? 호은이 웃는 인매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자은에게 속삭였다. 가운데 아는 이가 있어 잠시 이야기를 모르시더군요. 그래, 나는 진공에게 육두품은 아예 보이지 않는 줄 알았다. 희한한 일이군. 상석에서는 허풍이 낀 안부 인사 같은 것이 오갔으나 소란스러움도 왕이 걸어오자 지워지듯 잦아들었다. 왕의 존재는 드리워지는 침묵 같은 것이구나. 내성에서 일하긴 하지만 왕을 제대로 본 적 없었던 자은으로서는 신기했다. 다 같이 고개를 조아렸고 다시 고개를 들었다. 장은은 신발끈부터 시선을 올리며 천천히 왕을 보았다. 말썽이라 눈길을 들키지 않을 수 있어 좋았다. 거인. 그런 말을 들은 적은 있었지만 아부인 줄 알았다. 왕이 없는 자리에서도 왕에게 바치는 찬사일이라 해석했던 것인데 실제로 보니 왕보다 가까이 앉은 사람이 왕보다 작아 보여 기이하게 느껴질 정도였는데 비대하게 큰 것이 아니라 뼈대가 컸다. 옷 아래로도 크게 뻗은 몸을 그대로 그릴 수 있었다. 의자에 비해 다리가 길어 무릎이 나온 자세로 앉았고 혈관이 튀어나온 손이 팔걸이를 넘어 밑으로 툭 떨어졌다. 조금 더 올라가면 돌로 깎은 듯한 머리와 봉황 같은 눈, 어디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두를 보고 있었다. 휘장을 흔들던 바람도 잦아들었다. 자은은 추가 달린 그물에 사로잡힌 것처럼 몸이 무거워졌다. 선왕과 함께 사만을 통일한 업적으로 미루어 나이가 많고 겪은 게 많아 지친 듯한 일상일 거라 여겼는데 그렇지 않았다. 호은보다 고작 몇 살 위로 보이나? 아니, 그보다는 나이를 알기 어려운 얼굴이었다. 왕의 온몸에서 발산되는 강고함은 많은 것을 즉시 이해하게 했다. 즉위 하자말자 반란을 진압할 수 있었던 것, 나라의 기틀을 새로이 세우는 결정들을 연달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 태자 시절부터 왕의 사람이었던 이들이 변치 않는 것, 강고함이라는 것은 그토록 육체에 담기나, 자은은 불현듯 그것이 궁금해졌다. 꼭 그것만은 아닐진데. 상대가 아주 쉽게 이쪽을 죽일 수 있으면 알고 바라볼 때 더 잘 느껴지는 것일 수는 있겠다 싶었다.
1: 오늘 저녁 왜 여기 불려왔는지 궁금들 하겠지?
0: 왕의 목소리는 그러하리라 여겼던 것보다 낮았다.
2: 낮기에 어쩔 수 없이 뭉툭하게 퍼지고만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한두 단어를 놓치게 하는 목소리였다. 자은은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왕하기로 기울이는 것을 보고 따라 기울였다.
1: 그대들이 내 손발이 되기에 적합한 인재라 들었다.
0: 어디서 들었을까? 다른 이들에 대해서라면 몰라도 자은에 대해서는? 호은조차 자은이 부름을 받자 당황했는데.
1: 나는 해야 할 일이 많아. 그 일들을 하려면 온 신라가 내 뜻대로 움직여주어야 해. 그대들이 마땅히 서야 할 곳에 서서 가진 힘을 다해야 해. 앞으로 그대들에게 나는 요구하고 요구하고 또 요구할 것이야. 때로는 그 요구가 그대들이 여기기에 과한 것일 수도 있어. 나는 그대들을 바다 건너에 보낼 수도 있고 적들 한가운데로 보낼 수도 있고 목숨과 그보다 중한 것들을 어느 아침에 내어달라 할 수도 있지. 신라를 위해 그대들의 살과 뼈를 피를 끝내는 거둘 거야. 누군가에게는 고실 테고 누군가에게는 아직 남은 일이겠지만. 추임새 같은 대답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몇몇이 답과 비슷한 소리를 냈다가 머쓱한 지 흐리게 마무리 지었다. 그러니 오늘은 그저 배품을 받도록. 왕의 말이 끝나자 일제의 상이 나왔다. 본 적 없을 정도로 화려하게 꾸며진 음식들이었다. 노루고기 위 색상의 고명을 젓가락으로 건드려보다가 자은은 정원을 걷는 노루들을 보았다. 탁월히 아름다운 노루들이었다. 가려 뽑은 노루라면 먹을 노루는 따로 두는 것인지 그런 것이 괜히 궁금했다. 음식들의 맛도 농밀하기 그지없었지만 사일택의 음식만만은 못하다고 건방진 생각을 했다. 아무것도 삼키지 않는 대신 아무것도 요구받고 싶지 않다는
2: 나쁜 신하다운 마음이었다. 상이 몇 차례나 새로 나올 때마다 음악과 기의 무대도 순을 바꾸어 선보였다. 춤도 악기 연주도 저작거리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수준이 달랐다. 자은은 음식을 천천히 넘기기 위해 구경에 정신이 팔린 척을 했다. 베풀어진 것을 깨작거리는 모습을 들켜서는 난처해질 수 있었다. 왕도 음식을 먹기는 했지만 그보다는 바위처럼 앉아 모두를 관찰하고 있었다. 자은은 왕을 보는 그림 속의 붓이 미쳐 닿지 않는 여백이고 싶었다. 상이 한 번 더 물러갔을 때였다. 종복들이 돌아다니며 자리를 정돈했다. 정좌하기를 권하는 목소리들이 들렸다. 음악도 거두어졌다. 무슨 순이기에 이렇게 다릅니까? 자은이 작게 호은에게 물었다. 호은은 아는 것이 있는 듯했지만 말해주지 않았다. 불경하게 먹고 마시며 볼 것이 아닌가 보지. 왕을 쳐다보자 그 역시 등을 세웠다. 머리 반쯤 앉은 키가 커졌다. 자은이 헤아리기에 왕에게는 새 의자가 필요했다. 무엇을 보여주려기에 하고 긴장과 기대가 섞인 눈빛들이 오갔다. 왕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고 있자 건물 뒤쪽에서 누군가 흰 병을 들고 오는 것이 보였다. 안에 귀한 것이 들었나 했는데 그런 것 치고 한 손으로 들고 있는 것이 묘했다. 한참 다가와서는 그것이 병이 아닌 것을 알았다. 흰 매였다.
3: 저 매는? 아, 선왕의 매인가요? 어디서 받쳐준 거더라? 소비리주지요? 아직 살아있었군요. 잘만 다르면 10년, 20년도 살죠. 어설픈 손에 떨어지면 해를 못 넘기기도 하지만 그런데 조매가 영특하게도 선왕을 그렇게 따랐다더라고요.
2: 자은은 매에 대해 몰랐지만 주변이들은 들은 게 많은 듯했다. 매잡이가 매의 머리를 가리고 있던 두건을 벗겼다. 매는 마치 왕의 일부인 것처럼 윤광이 도는 눈으로 주변을 돌아보았다. 본 적 없는 옥색 매였고 흔히 보는 매처럼 약간 컸다. 위협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팔톱 때문에 매잡이는 두꺼운 가죽 장갑을 끼고 있었다. 그 장갑이 버렁이라 불린다고 호은이 말해 주었다. 매잡이가 왕에게 절하고는 뒤쪽을 돌아보며 신호했다. 풀어라! 미리 잡아둔 것인지 집바퀴와 까치들이 십수 마리 풀려났다. 풀려난 새들은 어리둥절해 하다가 곧 매를 보고는 도망치기 시작했다. 매잡이가 팔을 휘둘러 매를 날렸다. 벌써 많이 도망쳤는데 잡을 수 있으려나? 자은은 매 사냥을 제대로 구경한 경험이 없었다. 저 매가 암매인 걸 알고 있느냐? 호은이 물어왔다. 그런 걸 다 알고 있습니까? 자은이 되물었다. 암매가 더 크고 더 사냥을 잘한다지. 재밌지 않느냐? 그다지요. 매는 더 높이 올라갔다. 어두워진 하늘에 흰빛이 눈에 띄었지만 저렇게 높이 올라가다가 매까지 도망쳐버린 것은 아닐까 염려되었다. 날갯짓을 멈추고 그대로 바람을 탄 채 맴도는 듯했다. 아무리 왕이라 해도 매까지 마음대로 부릴 수는 없는 일이구나. 자은은 턱이 당길 정도로 위를 올려보다가 10살은 분명 넘었을 매가 아무도 무안하지 않게 잘 내려앉길 바랐다. 일순 눈을 뗐을까 싶었을 때였다. 매가 떨어졌다. 날개를 아예 접고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땅으로 내리꽂혔다. 하늘에서 비단 자르는 소리가 났다. 그대로라면 땅에 부딪혀 터지듯 털뭉치가 날릴까 겁이 났는데 모두 숨이 멎은 채 지켜보는 중에 매가 되쳐 날개를 펼쳤고 굵고 날카로운 발로 집바퀴 한 마리를 때리듯 낙하챘다. 집바퀴가 버둥거리는 줄 알았는데 곧바로 고개를 축 늘어뜨렸다. 매 발에 맞았을 때 이미 살아날 방도가 없었던 듯했다. 다시금 여유를 찾은 멜은 낮게 날며 날카로운 부위로 지퍼기의 머리를 몸에서 분리해냈다. 머리가 툭 누군가의 무릎으로 떨어졌다. 자리로 보아 높은 이인 듯했지만 지퍼기의 머리를 어찌해야 할지 난감해하며 내려다보았다. 자은은 왕의 얼굴을 살폈다. 웃고 있지 않을까? 웃고 있지 않았다. 자은이 책에서 읽고 머릿속으로 그려왔던 강력한 왕들은 이런 순간에 웃거나 농담을 던지거나 하는 인물이었다. 실제로 만난 왕은 그저 매에게 닿아 있었다. 자은은 읽기 어려운 왕을 이렇게 읽었다. 매는 크게 사람들의 머리 위를 휘돌더니 매잡이에게 사냥한 지팡이를 가져다 주고 날아올랐다. 다음엔 까마귀였고 마지막으로는 꿩이었다. 살이 오른 꿩은 도망조차 뜻대로 하지 못했다. 매가 자기 몸으로 무거운 꿩의 등을 가장 날카로운 발톱으로 갈랐을 때 몇 명이 탄성을 숨기지 못하며 박수를 쳤다.
1: 잡은 셋 중 하나는 매에게 주어라.
2: 왕이 명하는 것으로 매 사냥은 끝이 났다. 매에게 두건이 씌었다. 저토록 강한 새를 어떻게 길들이는 것인지 새삼스러웠다. 매가 물러나자 월지의 작은 새소리들이 돌아왔다. 흩뿌려진 피의 모세물로 씻어내리는 모습도 보였다. 잘린 짓바퀴의 머리도 치워졌고 왕이 옷을 버린 자에게 새 옷을 지어 입으라고 옷감을 내려주었다. 그저 멋진 광경을 보여주고 싶었던 건 아닐 것이다. 선왕의 흰 메를 내보이는 것은 전통성의 과시였을 터였다. 사만 통일의 위협을 잊지 말라는. 그 다음 대업을 함께하자는 뜻도 담겨 있을 법이었다. 매사냥 뒷순서는 북춤이었다. 젊고 헌칠한 고수들이 뛰듯이 그 자리를 옮겨가며 춤을 추었다. 언뜻 보기에는 다 신라인이 아니었다. 말가리들도 눈에 띄었고 사만의 얼굴이긴 하지만 북쪽의 기운을 띤 얼굴은 구려인일 것이었다. 섞여 있을 백제인들은 구분하기 쉽지 않았다. 동작이 워낙 잘 맞아 이내 다름은 잊히고 큰 그림이 보였다. 마지막에 한 명이 힘이 넘쳐 북채를 부러뜨렸지만 티나지 않게 수습해서 호응을 받았다. 북춤이 끝나는 듯 싶더니 자연스럽게 탈극으로 옮겨갔다. 고수들 중 일부가 남아 계속 북을 쳤다. 탈극에는 투구를 쓴 탈들이 십수개 등장해 지난 전쟁의 중요한 장면들을 말없이 재현했다. 그렇게 보니 그 복잡했던 전쟁이 단순하게 느껴졌다. 승리를 되새기고 나서는 번영을 기원하는 노래를 불렀다. 탈극 배우가 선창하자 점점 더 여럿이 불러 절정을 장식했다. 골짜기에 투구를 묻었네. 전쟁은 또 없으리. 칼을 녹여 쟁기를 만들고 군마 대신 소를 모네. 거두어도 거두어도 거듭 연근은 곡식을 심고 보리 둥근 아이에게 지나간 이야기를 해야겠지. 적이 죽고 없는데 성곽은 이제 무얼 지키나. 꽃나무와 흰 노루 달빛을 지키지.

함께 하신 방송은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 메가헤르츠 공동체 라디오에서 진행하는 배낭녀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이다민이 진행이었습니다. 오늘 밤도 행복하신 밤 되시고요. 내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신 밤 되십시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보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어서오세요, 돼지 박사입니다.
2: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와요.
3: 전주 영화의 거리, 백리단길, 한옥마을과 근접해 있는 단체석 완비 27년 전통 돼지 박사입니다. 063-287-8255로 언제든 문의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2: Yes, good day, everyone.
1: 마감당 아라우 살라핫.
2: Connecting Filipinos in 전북.
1: 전북 지역 필리핀인 연대. 전북 가바얀.
2: You're listening to
1: 전주 Community Radio 93.5 FM. This is Heidi.
2: And I'm Jasper.
1: Let's celebrate life, culture, and community.